0: 목사보다 더 나은 아내. 네. 목사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말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렇다. 그렇다. 좋은 스승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스승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내 이름보다 제자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있던 자리는 그 다음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더 빛나고 찬란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그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다스리던 아주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국제 도시였어요. 게다가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곳도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화려했죠. 화려한 도시 문명만큼 이 에베소는 세속적이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죠. 바로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 에베소 한복판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씨앗처럼 심겨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에 비하면 이 두란노는 어떻습니까? 작고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작고 초라한 그 두란노 공동체를 통해 한 시대 역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을 키우셨고,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사람을 세워 도시를 변화시켰던 영적인 플랫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이런 영적인 플랫폼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 안에 좋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들을 떠나.
0: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에 가자마자 회당으로 갑니다. 이 회당에는요, 언제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세계적인 석학 밑에 배워서, 그래서 담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담대했던 이유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전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바울

은요 자기 의견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스승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생각 또는 나 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서림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스승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물려줌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확신에 나는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 그게 바로 성경적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죠. 비방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굳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반대자들 앞에서 바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논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부터 물러섰다. 물러섰다. 바울은요 비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의 말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바울의 말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바울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교사는 바로 이런 교사인 겁니다. 내 때,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붙여준 때, 나에게 붙여준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게 내 일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좋은 스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좋지 못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때에는 저에게 맡겨주신 분을 제가 정성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버린 땅을 억지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씨앗,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땅에 집중하는 것. 생명은요 논리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랑과 그리고 양육에서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 이런 부들부들한 분이 많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스승 삼아 자라나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이기는 것보다 세우는 것에 집중합시다. 네, 우리 서림교회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0: 어떻게요? 함께 나 혼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와 내가 함께 닮아간다. 우리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1: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주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내가
0: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에 갔는데 첫째와 둘째 아이가 서로 엄마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이가 먼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하면서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거예요. 둘째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서 기어이 엄마하고 첫째 형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기어이 비집고 그 좁은 데를 들어와가지고 형을 밀쳐냅니다. 본격적인 이제 엄마 쟁탈전이 벌어진 거죠. 첫째가 들어오면 둘째가 들어오고 둘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첫째가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첫째가 들어올 때는 첫째를 꼭 안아주고 둘째가 들어오면 둘째를 꼭 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이런 한마디 말을 던지는 순간 첫째가 그냥 꽁 하고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엄마를 더 많이 닮았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첫째가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앙 하고 이제 울어버리면서 그날 엄마는 누구 차지가 됐다? 둘째 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첫째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빠를 닮았던 거예요. 하필이면 아빠를 닮았던 거예요. 둘째는 엄마를 더 닮았던 것이죠. 사모님을 닮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말투도 닮고 마음이나 생각도 이렇게 다 닮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림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왜 좋은 교회인가 하면 우리 서림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장동진 목사님도 계셨고 송재식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련해지는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권사님들도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분 한 분 한 분을 떠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본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잘 세우려고 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키워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막이든 강가든 길바닥이든 어디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그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너도 닮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좋은 선생님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제자들을
0: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바울이 이제 두란노에 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갖고 따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바울의 삶 가운데 누가 따로 세웠습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을 따로 세웠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따로 세우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군중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제자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0: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화장품이 똑같아요? 달라요? 생긴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품 주시고 다른 은사 주시고 다른 배경 주시고 다른 생각 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림교회가 이런 다름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은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뜨거움으로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짠하게 받아도 안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하게 만들고 매일 내가 가지는 생각들이 내 인생을 조금씩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붙잡는 말씀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좋은 스승은 그래서 내 곁에서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서림교회도 느리지만 천천히 우보천리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터전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네, 세상으로 보냅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 교회로만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0: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10절 말씀이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몇 해 동안? 두 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와, 이 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깊게 다가왔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교회 하나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조금 날마다 이러고 있지만 네, 사실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고사하고 제 마음 하나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는 쓰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를 쓰는데 그 설교문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날마다 회개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눈물을 흘리며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설교 쓰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딱 두 해 동안 사람들을 다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진 사람들이 아시아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묵상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0: 흘려 보낸 줄 믿습니다. 그거더라고요. 그거예요.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두란노 서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 도시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게 된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서림의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예배의 자리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물고기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좀 발견하게 된 건데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물고기한테 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닌데 물고기 생선한테 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생선 가게 한번 가보세요. 물고기는 목이 없어요. 몸통과 머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옆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왼쪽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목사로서 참 은혜 받기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웬만하면 은혜 좀 받아주세요. 이? 은혜가 되십니까? 네. 몸통을 움직여야 돼. 몸통을 그러면서 아, 저게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다 하나님, 제가 물고기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목을 주셨어요. 목. 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을 좌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도리도리 해보세요. 도리도리 하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가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이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앞뒤 좌우로 돌리면 사람이 보이고 위아래로 돌리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목을 돌리면서 생뚱맞지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목을 주셨을까? 왜 목을 주셨을까? 혹시 나만 보지 말라고, 주변을 좀 바라보라고,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라고, 세상을 향해서 좀 두루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두루 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좀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목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내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모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 야, 넌 어째 그렇게 물고기처럼 사냐? 여러분, 우리는 목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두란노에 세워진 제자들은 자기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목을 돌리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참된 축복이 되는 예수님을 흘려보낸 줄 믿습니다. 좋은 스승은 내 옆에다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 예수님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너 이제 예수님이라는 복을 가지고 저 복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을 나누어 주렴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서림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성도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와 광주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을 돌리며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입시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저에게 시 하나를 좀 보내주셨는데 그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반주해 주시죠. 풍성한 수확을 거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셨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능력을 구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기쁨을 알게 하셨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켤 용기를 주셨다.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먼저 사랑을 베풀 때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스승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에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경상남도 이제 마산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님인데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이거 개척을 하면 좋겠다, 혹은 단독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참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참 좋은 분이죠. 5년 동안 밑에서 이렇게 잘 참고 한 것도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담임 목사로 좀 섬기고 싶나이다. 아, 그렇구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손등에 뾰루지 하나가 났어요. 부스럼이 나서 연고를 발라도 안 났고 약을 먹어도 안 났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피부과를 가서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합시다 했더니 악성 종양 암병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것만 좀 긁어냅시다 이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제 본 스캐닝, 스캔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암병이. 그래가지고 담임 목회는커녕 이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신세가 됐어요. 항암치료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니까 어디부터 빠져요? 그죠? 머리가 다 빠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구투가 나오는데 밥을 먹으면 막 쳐다만 봐도 구투가 나와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친구야,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내가 이제 자리를 비우니까 네가 와서 설교 한번 하니라. 한 번만 설교해 주면 좋겠다. 처음에는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목사는 미국으로 가면서 이 친구에게, 암병에 걸린 친구에게 마지막 삶을 짧은 기간이라도 좀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소리 안 하고 이제 성도들한테도 비밀리에 내가 이 담임 목사를 한 사람을 추천하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하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 암병 걸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다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은 마산으로 내려가고 청빙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가 막히죠. 담임 목사님이 미국 가면서 이제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가만 보니까 머리털은 하나도 없지, 뼈만 발라가지고 곧 죽을, 물어보니까 암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어디다 암병 환자를 데려다 놓고 담임 목사를 하라고 하냐.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청빙위원회에 할 말이 없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손을 딱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대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임하니까 다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안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예배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를 모시고 한다 해도 이런 설교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이분을 모시고 한 달이 될지 한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이제 청빙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마산으로 충북 음성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산에 있는 암병 걸린 이 목사님 내외가 그걸 보고 탐복이 나요. 어떻게 암병 환자에게 청빙서를 보낼 수가 있느냐. 아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암병 낫게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 한번 하고 멋들어지게 한번 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암병 환자를 이렇게 써주겠다는데 저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제가 가서 폐가 될 텐데 이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 이제 이 음성에 있는 그 교회에 진짜 훌륭한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마지막 설교인데 한 번 한 것만으로도 후회가 없습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희한해요. 뭐가 희한해요? 피부병이 낫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스캐닝을 하니까 암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지만은 저도 그런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도 봤어요. 암병 환자인데, 여러분 좀 안 믿는 분이 있을까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이 전라북도 남원에 있었던 일인데, 한 26살 먹은 처녀가 왔어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초음파를 쭉 대보니까 췌장애가 탁구공만한 종양이 있어요. 아, 처녀가 췌장암이라니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서울로 보냈더니 췌장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말하자면 남원에 있는 어느 합동측 교회 자매거든요. 온 가족이 예수 믿죠. 그래서 소견서를 써서 보냈어요.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얼마나 기도를 하지. 막 눈물이 나게 합니다. 금식을 하고. 서울 아산병원에 CT 찍었는데 암세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름이 바뀐 거 아니냐. 가기 전에 기도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놓고도 믿음이 안 와요. 왜냐하면 분명히 암세포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서울 아산병원에 있어서 이 췌장에서 깨끗하다는 거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럴 리가 없다 그래 100병원을 한 번 더 보냈어요. 그랬더니 초음파 CT에서는 안 나온 희한한 초음파에서도 나와요, 이것이. 근데 희한하게 우리따라 작아졌다.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이것이. 근데 그 백병원에 그 주임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는 모르고, 원장님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자기도 이 백병원의 주임 교수인데, 이런 일은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너무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CT가 잘못 찍을 리도 없고 확인해 보니까 잘못 찍은 게 아니고 자기들 CT에서 하나 초음파에 나오고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 책에 의학서적이지만 하도 희한해서 제가 올렸어요. 서울에 가서 강연할 때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암세포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암연수리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궁금하죠.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머리가 싹 빠지고 뼈만 남은 목사를 청빙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을 휘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설교가 무엇이기에. 우리 따라서 하죠.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라면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찌겠어요. 그잖아요. 언제든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설교하죠. 그러나 진짜 마지막이 왔다면 가장 소중한 성경의 가치, 진짜 복음을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고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만큼 살이 뜯기고 피를 흘렸는지 그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내 아내를, 남편을, 성도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느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했겠죠.

숨을 헐떡이면서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마지막이 나옵니다. 어떤 마지막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봐요. 오늘 인사하고 내일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들의 삶이 건강하다고 자만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가치를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뭘 하라고 해요? 따라서 사랑하자. 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아주 참 맹랑한 책을 하나 발견해서 제가 소개하는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이런 책이더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이 프로이드 맥클라, 이 미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 안 오죠. 뭘 사랑해? 그런 사람 뭐더면 좋아요? 미워하면 좋죠. 그잖아요. 아니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을 뭘 사랑을 해요? 미워하면 되지.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이런 책은 읽어야 오라요? 안 읽어도 돼요? 별로 읽고 싶지 않죠. 뭐 이런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표로. 쫙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소개하면 그대로 읽어드려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누가 누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그 이유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돼요. 범상한 동기로는 안 되고 아주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려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 그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이상의 동기, 우리가 이 좋아하지 않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았나, 그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기 위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여기다가 빨간 줄을 쭉 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액테네라는 단어예요. 액테네. 이 액테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뜨겁게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 전심전력하는 이란 뜻도 있고 힘껏 노력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2000년 전에 이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올림픽 같은 데서 다름박질 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다른 100m 다름박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죠. 그러면은 참 이 목사님도 마음의 꿈이 막 달려오면 1등은 손등에다 뭘 찍어줘요? 일자 찍어주고 2등은 이자 찍고 3등은 4등은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큰 소원이 그 3자도 좋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어느 날 막 국민학교 5학년 때 막

뛰는데 몇 명이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세 번째인데, 야, 이 3등 가는구나. 확 뛰는데, 저는 달리기를 못하거든요. 태생이. 그놈들이 막 일어나 따라버리는데 결국 꿀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액테네라는 단어는 어떻게든지 한번 찍어보자, 도장 좀. 그잖아요. 고대의 올림픽에서 어떻게든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육에다 힘을 주고 막 힘차게 끝까지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가슴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써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못마땅한 남편, 아내,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못마땅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이나 기도해 보셨어요? 자, 한번 손들어 봐요. 한 10분 정도 이상 기도해 봤다. 자, 1시간 이상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 봤다. 자, 2시간 이상 기도해 봤다. 손들어 봐요. 아니, 3시간 동안 절대 사랑하기는 그냥 탁 하고 싶은 사람을 3시간 이상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봤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커녕 미워하기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 그게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액테나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끼 정도는 뭐 그냥 다이어트식으로 하니까, 한 3일 정도 한번 금식해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 떨어져서 뭐 응급실 실려갔네 뭐 전화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 정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미운 마음이 들 때 새끼를 고스란히 굶고 몰래 또 먹어버리지 마시고,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6시 반 딱 돼가지고 막 팔보채 보여 시켜서 뭐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옴싹 한번 금식하면서 사랑의 전심전력 액테네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정도는 돼야 사랑의 힘이 나오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에서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인데, 이 사랑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리스에는 사랑의 양태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따라서 하자. 아가페.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 은혜가 있어야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우리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참 서로에다 줄을 딱 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전심전력하고 한 사람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그놈을 따복따복 받아먹고, 응? 남편이, 야, 니네는 교회 가면 왼밤 때리면 오른밤 뭐 치라고 뭐 그랬다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약 올리고. 여러분, 그럼 돼야 안 돼요? 모든 사건은 쌍방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사랑이 죽어가야 재미도 나죠. 어떻게 한쪽만 이렇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 그러나 이런 것을 하기가 역시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하나를, 이 방법을 주신, 그게 뭐냐?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심으로 이 액테네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면 좋지만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아 사랑해야지, 그런데 집에 가면 막 갑자기 부야가 치밀어 오르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면 좀 전화해서 좀 한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솔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들을 때 그냥 해버리면 마음은 시원하겠죠. 그러니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뭐예요? 그런 사랑을 못 얻게끔 누가 방해 공작을 해요? 마귀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막 틈을 타서, 야,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 저거 그냥 혼내줘. 그냥 쫓아가. 아, 이러지 않아요. 그놈은 교회, 가정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근신에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아침이 일찍 오냐고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는데 막 우리 교회가 좀 방음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막 백화대에서 막 싸움이 붙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가 싸우는 거 해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나갔더니 막 젊은 여자가 얼마나 싸난가 막 소리소리를 지르니까 막 남자가 막 욕을 하고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가서 말려야 되나 막. 그 마지막이 되면 뭐 하기가 쉬워요? 싸움이 붙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옳거니 그거구나. 교회든 세상이든 이것이 무섭구나.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해야 될게 뭐라고요? 우리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하자.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영혼의 근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정도는 사랑을 해낼 수 있어야 주님이 보실 때 야, 참 너무 기쁘구나.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야 될 그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한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잠언 10장 12절에서 기원이 됐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이거는요 별을 한 7개 정도 쳐놓고 암송을 하세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가 쉽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고 뭔가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그렇게 그잖아요. 뭔가는 이렇게 좀 감정이 사나워지죠.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쳐다보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마음이 따순 마음이 들어요.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시기하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제 목회가 좀 부족 내 탓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서로 보면은 이것이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것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 쫙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이 있는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말은 해야 시원하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가정도 조용하고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고 교회도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꼭 이렇게 딱딱 집어내가지고 타겟을 해서 이렇게 집어내고 그 검찰처럼 막 잡아내고 그런 것보다 변호사와 같이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은 스킬이에요. 거룩한 스킬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자기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안 해서 서운한 것이 몇십 년 동안 그런 것을 해버려야 시원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시원하죠. 억울하고 그런 것은. 그지만 안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되도록. 왜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겠어요. 그지만 몇십 년 동안 한번 참아도 보고 애태네 뛰어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덮어지는 거고 눈 감아줄 수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럴만 했겠지. 그잖아요. 그런 사랑만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는 다시 없는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랑의 양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원망 없이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다하다 야 나인 더 이상은 사랑 못해 이제 그만 끝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서로 대접하기를 이건 사실은 사랑하기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필록세노스 이게 무슨 단어냐? 필로스 더하기 크세노스라는 단어예요. 필로스 여러분 들어봤어요? 필로스라는 건 사랑, 사랑의 한 양태 중에 아가페 같은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뜨거운 우정으로서의 사랑이잖아요. 필로스 더 크세노스라는 거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다라는 것이 대접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왜 썼냐면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삼중 압박이 와요. 세상의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게 첫째였고, 놈들은 막 오늘같이 날씨 좋으면 막 꽃구경 가고 별의별 군데 다 가잖아요. 막 장미 축제도 가고 막갈 데가 많지만 우리는 때로는 못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첫째고, 둘째는 같은 친족이고 이 말하자면은 가족인데 유태인들 중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싫어하잖아요. 뭔 예수 청년이 하나님이냐 이래가지고 막 박해가 오잖아요. 세 번째는 로마 당국에 박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래 그런 분들이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때 시대는 호텔도 여관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빈약하고 돈을 내려면 많은 돈을 내야죠. 왜? 들키면은 잘못되면은 같이 처벌을 받으니까 이 돈을 줘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나 그런 이 떠도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한 번을 하기가 좋죠. 많은 비용이 들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사랑을 하고 대접을 할수 있지만 좀한 일주일 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긴 병에 뭐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멘을 많이 했어요. 야,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긴 병에 효자 없고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란서에서 2012년도에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이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하, 이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도 3년 이상 가기 어렵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오고, 새 식구가 오면, 우리는 뭐 3년까지 갈거 없이 한석달 정도 지나면 이제 막 감정이 안 좋아지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3주 정도 데리고 있고 하면은 좋은데, 이것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은 비용도 들어가고 감정도 불편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기 좋다? 원망이 나오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원망 없이 끝까지 여러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따라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여러분도 같이 사투리 쓰는 거예요. 목사님 뭔 사투리 전주 사투리 쓰냐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면 좋아요. 그럼 뭐 제가 뭐 표준말을 뭐 쓸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수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주님이 참 좋은 장치를 한 것이 뭐냐면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접대하는 입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도 웬만하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서로 잘 어우러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 없이 끝까지 잘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두 번째 방법 양태는 무엇이냐? 선한 청지기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어서 결정할 것 같지만 우리 내 삶, 내 생명까지라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지기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제까지만 사랑하고 오늘부터는 사랑 안 할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떤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도 이 부부간에도 뭔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왜 없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 나가지만 안 좋을 때는 막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만일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어떤 말로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해서 이 말하려면은 이 그리스어로 랄레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들이 말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해서 말씀하다는 뜻은 뭐냐면,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뭔 말을 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오늘 내후간에 남편

때문에 너무 성질이 나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오기만 오면 내가 지금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참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새끼들도 가만 보니까 뭔가 좀 친구만으로 나갈 것 같고 뭔가는 3차 전쟁이 일어난다. 다 피하는데 제가 제 얼굴 봐도 눈이 너무 싸놨고 막 이런데 이 말 날레이같이 허야 오를까요? 아니면 로기야처럼 허야 오를까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나?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 딸은 금식하자. 금식을 하면 기운이 빠지니까 싸울 힘이 없어져요. 한 끼 굶어도 아직 살아있어. 거울을, 여러분이 거울을 하나 제 선물 할게요. 오기만 와, 남편. 딱 보니까 한 끼 굶어서는 안 죽어, 이것이. 아이다, 아이다. 두 끼를 한번 굶어봐. 에이, 누구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좀 기운 살았으면 몇 끼까지 가야 돼요? 세 끼까지 가야 돼요. 본성이 온유한 사람은 한 끼에서 해결이 되는데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며칠까지 가야 돼요? 한 3일은 가야 돼요. 3일 굶겨놓으면 싸울 힘이 없죠. 여보 와서 싸우려니까 힘이 없잖아. 이게 여러분 정말 좋은 거 배우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굶고도 싸워? 그럼 주님은 일주일 굶길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합니다만은 지리산 자락에서 10년간 전도자리 있을 당시에 이제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 그 신우권 목사님이 참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뭐들어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안 해요, 잘. 랄레이, 뭐, 저는 뭐 입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입이 뚫린 입이니까 왜 말을 못 해요. 그렇지만,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뻔뻔해갖고, 받아먹는 것이 이익으로 나가지고 그냥 한 4년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권사님들도 있는데 반찬 갖다 줘요. 그러면 그냥 그 놈을 따복따복 받아먹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시험 들으면 막 해버리고 막. 속으로 아, 저것 좀 하지 말지. 4년을 다니나 저거를.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4년을 다녀요. 여러분 원망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4년까지 우리 교회는 그냥 3년까지는 하죠 좀.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3년 공생했으니까. 4년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뭔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험이 들어갖고 하여튼 목사가 이 반찬을 갖다 줘야지 안 갖다 줘야 하여튼 교회를 안 나와버리다 그랬어요.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보자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숨을 못 쉰다고 전화 왔어요 저한테. 엑스레이를 제가 직접 찍어보니까 심장이 부서버렸어요. 한 달 만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따라서 마지막. 우리는요 마지막 같이 살아야 돼요 인생을. 성경에 나온 것은 뭐 옛날 말이고 나는 뭐 나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어질 때는 막 성질이 날 때도 있죠. 그래도 근육에 힘, 아령이라도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아령을 들여다놨대요. 막 아내가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나 힘 액태네요 지금. 이러지 마시고 힘을 빼시라 이 말이에요.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주님이 그럴까요? 너 뭐더니 아령 들고 들었다 놨다. 너무 화가 나서요. 전심전력으로 남편 오면 좀 이 분노 좀 가라앉히고 좀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럼 주님 마음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엄청 뜨겁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도 한번 서로서로 한번 한다고 하면 그런 가정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이간질을 부려도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을 물러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를 흔들어요 마지막 때에. 그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안 좋은 걸 봐도 그냥 탁 덮어두고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보답이 오겠지. 주님도 서로서로 하라고 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가정,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놔도 어떤 나그네가 와도 요즘 나그네들이 요즘 많아요? 많죠.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가면은 상처를 받으니까. 나그네와 같고. 그런 성도들을 잘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 그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나그네처럼 집에 들어오면 속상해서 안 나. 애들이 막 바깥, 애들이 왜 가출하는지 알아요? 집에 오면 너무 좋고 막 엄마가 사랑해주고 아빠 용돈도 착착 잘 주면 가출할 일이 없어요. 집에 오면 막 성질 나니까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가정의 사랑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거역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 어떠한 분노도 잠재할 수 있는 사랑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런 이 감정,

0: 어떠한 사단의 이간질도 이겨내고 모든 감정 가시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결심했던 마음들 변하지 않아야겠지요. 꼭 5월뿐이 아니라 1년 내내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키우고 부부간에 아끼며 사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결심. 그 결심만은 변함이 없어야겠지요. 벌써 오늘이 5월 2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작은 천국인데요. 이 천국 백성으로 작은 천국부터 진정한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천국 백성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찬양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이고요. 이어서 가정은 작은 천국 페로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9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1님, 언제나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명예권사 권기복입니다. 찬양가드 기쁨 가득을 통해서 은혜로운 방송에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2545님은 생명으로의 아멘, 구원으로의 아멘, 전도자로서의 아멘, 예배자로서의 아멘, 아멘입니다. 6569님, 항상 좋은 방송으로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방송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있음이 또한 감사입니다. 극동방송에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또 2011님, 토요일 이 시간이 꼭 기다려집니다. 지난주에 퀴즈 정답과 간단한 멘트, 또 늘 읽어주시는 은혜스러운 내용 정말 감사하고요. 조용히 듣노라면 복잡했던 마음이 힐링되고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면서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208님, 귀한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좋습니다. 아멘. 3230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방송 덕분에 한 번 더 성경을 보게 하고 찾게 해주심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8530님,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또 9673님, 오늘도 방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출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또 5226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는 안전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시편 묵상 기도문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심 또한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런 그 소설을 읽었었습니다. 소인국을 보며 즐거워했고 거인국을 보며 조금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런 소설이었죠.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분이 조나단 스위프트인데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행 중에 비가 내려서 조나단의 구두가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그날 밤 여관에서 잠이 들기 전에 조나단은 하인에게 구두를 닦아놓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까 진흙투성이의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난 조나단은 하인을 불러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구두를 닦아놓으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니 어차피 오늘 신으면 또 더러워질 구두를 닦아서 뭐합니까? 하인의 볼멘 소리를 들은 조나단은 잠잠히 생각을 하다가 짐을 챙겨서 그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하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조나단은 조용히 자신의 음식만 시킨 뒤에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배가 고픈 하인이 저도 음식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조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는 해서 뭐 하겠나? 어차피 저녁 때 또 배가 고플 텐데. 결국 그 하인은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일에 핑계를 잘 대요.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항상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헌신도 즐거이 감당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면 좋겠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성경 잠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이 말씀 잠언 6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잠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1229님, 제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은 저희 교회 문금조 김영순 두 분의 권사님이십니다. 항상 뒤에서 지켜보시고 계셔서 제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더욱 본받고 싶은 것은 두 분은 하나님께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뿐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제겐 스승입니다.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3914님,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아멘. 4648님, 은혜스러운 찬송 그리고 말씀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합니다. 9507님, 믿음으로 건강하게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0084님, 극동방송에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편안해지는 방송이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7205님,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완벽하게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1069님, 올해 성경 2독 끝내고 3독을 시작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 아이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거룩한 손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시편 24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경배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주님의 것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구원의 주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사모하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묵상했지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구원의 주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기도가 진정 우리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엔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9살 조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에는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1: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0: 네.
1: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경의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경익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우리 정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2: 네, 맞습니다.
3: 한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방식, 예수 믿고 살던 방식 좀 변했어요?
2: 뭐 큰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그전에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2: 네,
3: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2: 네, 네, 맞습니다.
3: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 옛날에 교회 안 댕길 때하고, 네, 지금 댕길 때 내가 왜 여태 교회를 안 나갔나?
2: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제가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보던 분위기는 저의 생각에 차이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이제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3: 그러면 저 장 대표께서는, 네, 뭐 뻔하게 교회 안 댕겼으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댕기는 분이고.
2: 맞습니다.
3: 또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고요.
2: 네, 네.
3: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고.
2: 네.
3: 그럼 지금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네, 댕긴다. 아내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2: 실은 제가 그 앞전에 저희 신축 건물에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대방해 주셔서 신방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족들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장 대표께서, 네, 전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네, 맞습니다.
3: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살죠?
2: 네, 맞습니다.
3: 예. 근데 예,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2: 아, 제가 그 저기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대표님이 정정현 장로님이셨습니다.
0: 네. 예. 그 시공사 대표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또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0: 네, 처음에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네,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때 당시는 좀 처음에는 마음에 확 안 닿았죠. 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정종회 장로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또 정종회 장로님께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아 제가 한번 나가보겠다.
3: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댕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네,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뭐 말을 하고 있어요?
2: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 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0: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1: 그러세요. 네. 네.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감사하네요.
0: 예,
1: 네.
0: 예.
2: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 사업을 네. 역시 무슨 재료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2: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네. 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네, 네. 또 만드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뭘 만들어요? 스카프 버텀, 넥타이.
0: 아 저는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1: 네.
0: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1: 아, 의류 예, 원단을 예. 만드는 예, 사업을 예, 하시는군요. 예, 예, 예. 네.
2: 그런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 해 입을 때 뭐 네. 이태리 게 있고 네. 독일 게 있고 뭐 네.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네. 예를 들어 면이로 한 건지 실크로 한 건지 다 해요?
0: 네, 다 합니다.
2: 그럼 네.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0: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퍼라든지 뭐 그런 거.
2: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더 크게 확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0: 아 생각은 요 근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은 됐다면 이제 해외 사업을 하나 꾸려가지고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네, 됐군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네. 인도로 네. 네,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네.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경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 또 목사님과 예, 인사도 예, 나누고 또 근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가지셨군요.
1: 예, 예.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네. 되게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0: 아, 어떤 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1: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네.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종균 장로님이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아서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디옥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
0: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네.
2: 그런데 성탄절 때 침례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네.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네. 거룩하고 네.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1: 네네,
2: 찍은 사진이.
1: 네, 예, 예. 예.
2: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실까?
1: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고요.
0: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아, 뭐 그런 얘기.
0: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0: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1: 우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0: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0: 쉬지 말고
1: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0: 아멘. 네. 그 말씀을 네. 요즘 늘 새기고 계시는군요. 그
1: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 기도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1: 죄송한데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2: 그러게.
1: 예, 예.
2: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1: 예예. 예, 예. 예.
0: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항상 뭐 네.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사야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0: 네.
1: 그런 생각으로 살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회사가
1: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1: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때 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겠어요.
1: 저희가 뭐 시장 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 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2: 네.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1: 아멘.
0: 아멘.
2: 그래서 여기서 내가 11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1: 감사합니다. 아멘.
0: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1: 아,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0: 네.
1: 그 중간에 이제는 그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 동업을
1: 예예 17년을 같이 한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0: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0: 네.
1: 사업을 하다 보면 참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0: 네.
1: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온천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1: 네.
0: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윤 장로님 만나서 온천 안대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다 각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네.
2: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0: 네.
2: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0: 네. SF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0: 아, 옷은
2: 안 만들고
0: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 주로
0: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2: 원단의 완제품.
0: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0: 네, 그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2: 그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0: 네.
2: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0: 아멘.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얕은 술수로 진실 또는 잘못을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 숨길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가 불가능하듯 진실을 감추려는 노력은 허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손바닥으로 가려 숨기려 하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 왕도 자기 잘못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숨기려 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잘못, 곧 어떤 죄를 숨기려 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 왕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신하의 아내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했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죄를 실토했을까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을까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짐작하신 대로 다윗 왕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과 남편에게 실토하지 않고 숨기려 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은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 고생이 많다며 위로하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 풍성한 음식까지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음 날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에게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대답을 들은 다윗 왕은 자기 죄를 가리려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취하게 하여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여전히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세워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있는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 장군을 적군 성벽 가까이 보내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획대로 우리아 장군은 전투 중 사망합니다. 다윗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죄가 완전히 감춰졌다고 믿었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왕이라는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모르게 숨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죄도 결단코 숨길 수 없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죄에 대한 형벌이 즉시 실행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숨겨졌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내가 저지른 잘못, 곧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전부 다 숨김없이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모든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과 내 생각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까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저지른 죄를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톨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내 삶이 전부 다 기록되고 촬영된다고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선택은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벌 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를 아십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다 자백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순순히 자백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곧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다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여

0: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꽃은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살며시 고개를 숙이죠. 저 꽃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봅니다. 무엇인가를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주관하고픈 삶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난받아야 할 것만은 아니겠죠. 하나님 주신 번성의 복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스스로를 살펴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것은 절제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은 탄심과 헛된 욕망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츰 달아오르는 이 계절에 저 꽃들처럼 꼭 알맞게 피고 알맞게 지는 그 분수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온전히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빅 밴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인생의 행할 바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계신 말씀이죠. 생각 없이 거저 살지 말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보람이요 행복이 될 겁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3717님 사연입니다. 심심할 데가 없어요. 준수하시고 멋지시고 웃어주시는 구수하게 진행해 주시는 극동방송 최고의 목사님 우리 심준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3717님 삼행시였는데 아유 참네. 아이고 벌써부터 저 얼굴이 막 달아올라서 막 뜨끈뜨끈합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다면 제가 얼굴이 시뻘개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또 아유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또 삼행시를 또 적어주셨네요.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 이거 첫 번째 심심할 데가 없어요. 아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심준구잖아요 이름이.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요 자꾸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심씨보다는 신 가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심준구예요. 심심하다 할 때 그 심이요. 네 우리 집안 어르신들께는 야단 맞을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 아유 근데 다행히 이제 심심하다 이러지 않고 심심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좋았는데 아유 어쨌든 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계속 그렇게 네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뭐 삼행시니까 뭐 이렇게 맞추셨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맞추셨겠죠. 이름에다가 근데 웃어주시는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웃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겨요. 여러분 제가 웃음이 조금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뭔가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실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신중하지 못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우리가 표정 관리도 하는 게 참 지혜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도 좋게 보아준다. 그 자체가 참 은혜이고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힘들고 언제 괴롭고 언제 마음이 참 자유하지 못한 나를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고 막 이럴 때가 그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를 잃어버려요? 언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달아납니까? 결국에 뭔가 막 불만을 품고 뭐 묻고 따지고 뭐 이럴 때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네, 그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두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조절을 하고 정말 마음을 깊이 쏟는다면 주님을 향해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오늘 또 해보게 되네요. 자, KKJ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주는 나의 친구.

은혜롭죠, 여러분? 주는 네, 나의 친구십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친구라 하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은혜인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사연은요, 4846님 사연이에요. 참 좋은 내 친구 처음 방문했어요. 참 좋은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에 끌려서 듣고 있어요. 참 좋군요. 오늘 예배드리며 모든

그럼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쪽에서 제가 감사하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가끔 4846님께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에서 떠나고 있거나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복통이 생기죠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의 행복에 진심으로 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왜 네가 그렇게 좋아해? 네 일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거요 그가 잘 되는 게 내가 기뻐 내가 지금 기쁨을 느끼잖아요 내가 기뻐 야 그러면 나의 어떤 잘된 일로서 행복한 것 플러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봐도 내가 행복해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자가 아니면 누가 행복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렇게 깊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가득하고 복 가운데 있으니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왜? 행복자니까.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에 끌려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오늘 우리 감독님이 이런 사연만 쏙쏙 골라주셨나 아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관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4846님 신청곡 감사 지선님의 노래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농인의 전시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전시정보 수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시기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등에서 전시 내용을 한국 수어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전시기관이며 상설 전시나 장기 운영 전시를 보유한 기관을 우선 검토합니다. 신청은 6월 12일까지며 최종 선정기관은 6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생활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의 역할, 돈의 흐름 등을 배우는 화폐 세상 이야기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ATM 사용, 키오스크 주문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경제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변의 일렁이는 바람결은 어느 겨에 산 넘고 들녘 흘지는 마을과 산촌과 도심 속의 서성입니다. 바람의 시작은 누구도 모르죠. 바람의 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감싸도는 이 땅에 그 운행 원리대로 오고 갈 뿐이죠. 그 바람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있는 듯한데요. 한여름이 시작되려는 5월 하순의 주말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영혼의 귀를 열어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윤은주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주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제일 먼저 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닫힘 버튼인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저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소 15초에서 최대 30초 정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닫힘 버튼을 누르는 걸까요?

0: 기다리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느리게 가는 사람을 바라볼 여유도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속도를 잠시 늦추시기도 하시죠. 멈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주말 닫힌 버튼보다 열린 버튼을 더 많이 누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조급함 대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1: 하나, 둘, 셋.

네, 이하나의 심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웨이홈의 금을 만드는 시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뭐든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이 한국인들에게는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워낙 또 이게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 뭐 외국에 가서 인터넷만 조금 느려도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뭐 음식 주문이나 배달, 뭐 택배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런 것

것들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기다리기가 더 힘들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어졌던 순간, 우리가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던 시간, 또 힘든 계절이 지나가길 버티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말이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 진득하게 좀 기다릴 줄 아는 게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영훈의 햇빛 비치니, 손영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 중에서 들으셨고요. 강종현의 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PS 콜라보 앨범 중에 있는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자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모두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다듬으시고 또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죠.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좀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버플로우의 내 맘의 주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곡으로 위러브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나요? 네, 평강은 고요한 마음 상태인데요. 근심은 평강의 반대입니다. 근심하는 상태에서는 평강을 느낄 수 없어요. 반대로 평안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면 구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면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참된 기쁨이 평강이 찬양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면서 첫 찬양 강중현님의 내 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날이 더울 때는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고온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다. 게다가 더운 날씨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 걷고 뛰고 일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어떤 때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몸이 생존을 위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속히 죄를 사하시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을 경험한다. 오늘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도록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라.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생수를 마시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희주일의 내구주 예수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All of These, Song of Jubel의 영어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하군 코랄의 정결한 마음 주소서 찬송 함께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늘 새로운 은혜를 생수처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영혼의 생수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달빛 마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품에 안기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위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어느 날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의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바다가 아닌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혼돈과 죽음의 근원이 종결되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혼돈과 바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바다는 이미 꺾였습니다. 이제는 혼돈의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많은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고 있지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스승의 주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된 어린이 주일 등 매주마다 특별한 주일로 5월을 보내고 있어요. 내일 주일은 특별히 지키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에겐 특별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니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나요? 장미꽃은 꽃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장미는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장미꽃의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왜 가시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장미의 가시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 나를 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장미의 꽃잎과 잎사귀는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아서 노루, 토끼 같은 초식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장미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초식동물들이 함부로 장미를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천연 철조망 역할을 한답니다. 둘째, 더 높이 더 밝은 곳으로. 장미는 넝쿨처럼 뻗어나가는 성질이 강해요. 바로 장미의 가시가 주변에 있는 나무,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갈고리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다른 식물보다 더 높이 올라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아이 촉촉해. 가시는 잎이 변형된 형태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미가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라게 도와준답니다. 여러분, 장미의 가시에 대해 알고 보니 장미에게 가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참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장미를 보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장미의 붉은 빛을 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생각났어요. 또한 가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생각났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보다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뻗은 장미를 보니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천국에 올려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넘치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첫 곡으로 들었던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내주의 보혈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혈의 힘 메들리입니다.

0: 만나요.
1: 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가난한 과부예요.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얼마의 돈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도 무척 힘들었는데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무 가난하여 갚을 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선지자님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저와 두 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0: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와 두 아들만을 남겨놓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실직했거나 멀리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며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겠지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사람의 아내는 두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고 두 아들과 살 방법이 없어 걱정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아들, 딸을 살려달라는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등

정말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시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또 배고픈 무리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라도 예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예수님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여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기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로 말이에요. 모든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매일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린이로 변화된답니다.

하느님은 엘리사를 통해 과부와 두 아들의 간절한 필요를 돌보셨어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많은 그릇이 모여졌을 때 과부의 집에 남아있는 작은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름은 아이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울 때까지 계속 흘러나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과부와 두 아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과부는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도 남은 돈으로 과부와 두 아들은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나는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는 어려운 일을 만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다 말씀드리세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과부가 그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혼자 걱정하고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마지막 찬양, 장윤아 어린이가 부른 기뻐, 기도, 감사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집 가정과 가정의 식탁.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부모님들의 질문에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수님들이 요즘 관심 갖고 계신 주제와 함께 세 번째 질문으로 나누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신 세 번째 질문은 부모의 위선을 지적하는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은 진로와 소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1478님,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들을 아이들과 어떻게 접근하고 대화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성교육에 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정말 성경적인 성교육 궁금하시죠?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3889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화 무쌍한 MZ 청소년들에게는 그들만의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3013님, 출근해서

Love Otherwise를 듣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번 달에 저희 손자가 태어나니 우리 아들 부부에게 영상 보면서 우리 손자 잘 키우라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손자 얼굴 보셨을까요?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나누는 나눔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1: 아무래도 교수님들이시니까 본인들이 연구하시고 또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현 교수님 혹시 요즘에 네.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늘 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네. 때문에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아주 좋은 책들이 몇 권 이제 나와서 네네. 그 책들을 좀 탐독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크리스토퍼 와킨의 성경적 비판이론이라는 책인데요. 네. 예, 모든 이 문화와 세상 속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다 함께 이렇게 결부되어서
1: 일반은총으로
2: 맞아요. 네.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독교인들은 늘 지적만 한다, 늘 비판적이다라는 네.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비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비판하며 좋은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 분별하고 그런 좋은 책이 나와서 네. 아주 재밌게 읽고
1: 궁금한
2: 있습니다.
1: 건 학자들이 읽는 책인가요? 평신도도
3: 이거 벽돌책입니다.

0: 오경환 교수님은 요즘에 어떤 부분 관심이 있게 연구하고 계세요?
1: 특별히 요즘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주요한 목적, 이유 네. 이런 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 문화 네. 그 예전 시리즈 세 권을 이제 맞아요. 기획하면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물었던 중요한 질문.

0: 그럼 기독교 교육의 텔로스가 뭘까? 다음 세대를 계속 교회들마다 지금 얘기하고 외치고
1: 네.
0: 있는데, 그럼 그 이유나 본질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
1: 네.
0: 진단도 한번 해보고요.
1: 네.
0: 성경 말씀해 보면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1: 네.
0: 6장 4절부터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 말씀 한 구절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씀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운명 혹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도 실패했고 2세대도 실패했고 3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3세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로 나오게 됩니다.
2: 다른 세대죠.
0: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와 다음
2: 맞아요.
0: 세대가 아니라 다른
2: 맞아요.
0: 세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의 심플한 그 텔로스를 정리해 보자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제자 훈련, 활동, 교회 내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두 가지 심플한 말씀을 기독교 교육의 평가나 척도로 좀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단을 해볼 때 보통은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숫자로 이제 여전히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교육이라는 게 5년, 10년, 15년, 20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그럼 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10년 다녔으니까 10년만큼 성숙할 거야. 20년 다녔으니까 20년만큼 성숙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도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녔을 때이 기독교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제 요 물음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 저도 기독교 교육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시대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1: 본질에 가까워지네.
2: 이제 벽돌책이 아닌
1: 좀 얇은 책.
2: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좋은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타디어스 윌리엄스라는 탈보 신학교의 교수가 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이 책에서 무려 우리 시대의 90% 넘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자기 종교와는 달리 다 숭배하고 있는 신, 모두가 다 믿고 또 따르고 있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1: 자기 자신.
2: 자아숭배교라고 합니다. 자아숭배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를 섬기며 오로지 자기의 욕망과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런 시대에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더 중요한 시대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지.
1: 네.
0: 저도 이거랑 관련해서
1: 감사합니다.
0: 제 중요한 연구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제가 느낄 때입니다. 왜 나르시시스트가 많을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나 교회 활동들이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되는데
2: 맞아요.
0: 나르시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질문을 하게 돼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디모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핵심이고 포스트 모던도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내 생각, 내
1: 맞아요.
0: 느낌, 내 경험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니까 세계관도 결국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근데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부인을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 자녀를 향한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네. 하나님 앞에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되게 두렵고 떨리지만 인정하고
0: 네. 나가는 네. 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네. 건강하게 네. 자라길 원하고
3: 네. 엄친 딸,
0: 그 뒤에 엄친. 이제 네. 플러스 알파 알파 알파가 있잖아요.
2: 알파 알파가 있죠.
0: 네. 근데 자녀는 압니다. 자녀는 본능적으로 부모가 뭘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부모님들의 질문에 같이 고민하며 나누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제가 마지막 하나 더는, 아빠 엄마는 다 위선자예요.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로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엄마 아빠
2: 마음이 찢어지시겠네요. 지금.
3: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둘째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청소년 시기는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또 이 판단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0: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그 모든 그 잣대의 기준, 자기를 판단했던 이 기준을 이제 자신이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마음 아프죠. 또막 화도 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을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라고 중년의 시기라고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하며, 괜찮은 척. 나는 뭐다뭐 성장한 척이라고 이렇게 대할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이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그 시선이 사실 정확하죠.
1: 맞아요.
0: 내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1: 맞아요.
0: 그죠? 그 말을 자기의 말로 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감사로 여기고 부모도 또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제가 느끼기엔 아이들이 그런 말 했을 때 부안해동하셔서 같이 화내려면
0: 같이
1: 끝난
0: 화내요.
1: 겁니다.
0: 끝나는 거죠.
1: 끝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0: 맞아요.
1: 인정했고요.
0: 맞아요.
1: 베드로도 외식하는 모습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내가 위선자인 거 고백하고 회개할게. 엄마도 계속, 아빠도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0: 맞아요.
1: 부끄럽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다시 일깨워주면 좋을 것
0: 그렇죠.
1: 같고요. 동시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비판적인 시각, 도덕적인 시각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정말 많아요. 엄마 아빠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 비판은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가
0: 맞아요.
1: 정말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그때 복음을 말해주세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0: 맞습니다.
1: 하나님 죄인 사랑하셔.
0: 그럼요.
1: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필요할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좀 좋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이가 그런 말도 할수 있을 정도의
1: 화목한
2: 왜
1: 가정이에요.
2: 화목하고 좋은 가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만약에 아빠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율법적이라면 대려말을 안 하겠네요.
2: 그럼요. 그렇죠. 아예 대화를 안 합니다. 아이들하고.
1: 맞아요.
2: 그 미국에서 청소년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했을 때두 가지를 이제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히포크라틱이고 두 번째가 저지멘탈이었어요.
1: 위선적이거나 판단하는
2: 네, 근데
1: 모습.
2: 두 가지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얘기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으로 아이들 눈에는 보이고, 또 교회 내에서는 수없이 많은 정죄와 판단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죄와 판단보다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랑과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나 혹은 학부모나 혹은 자녀들이 양육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혹은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복음도 누리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에도 보면 애들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상실된 상태예요. 너무 많은 판단과 정죄를 이미
1: 바꿀
2: 지난 한주 동안 다 받고 왔습니다.
0: 아이고.
2: 근데 교회에서조차
1: 또
2: 그러면 아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1: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 자녀지만 청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죠?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분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나씩 부탁드려야 될것 같은데.
2: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찍었고요. 특별히 이 학부모분들의 질문을 보니까 밀도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1: 맞아요.
2: 많았습니다.
1: 정말
2: 또
1: 스페시픽했어요.
2: 네,
1: 그죠?
2: 고민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교회가 충분히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또 저도 제 역할을 나름대로 좀 소임을 다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모쪼록 참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나 세태를 봤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니까 여기에는 후퇴하심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네. 또 실패함도 없기 때문에 이 자녀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또 양육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 주시기를 또 저도 기도하고 또 지지하고 또 응원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광부들이 그 굴속에 들어갈 때에 세상 속에 카나리아 한
0: 맞아요.
1: 마리를 들고서 넣고서 이렇게 들어갔대요. 공기가 오염되면 광부들이 알아채기 전에
0: 네.
1: 먼저 카나리아가 죽는 거죠.
0: 맞아요.
1: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오늘날 카나리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0: 네.
1: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시대에 또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질문에 답을 알아가 본 청소년 세계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이동열 교수님, 오경환 교수님, 박용진 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진솔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더 성숙해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는 자리에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형제여 자매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로 해볼까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올려드린 고백을 붙들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약하고 또 초라하고 많이 더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매 순간 나를 깨끗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면 주님이 더 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창 던지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물리세계에서 질량보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형태는 변해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 세상에도 비슷한 법칙 하나가 있어 보여요. 강인보존의 법칙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인이 무슨 말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에서 조금 더 완화를 시키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비유해도 무리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강인들은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위장을 잘해서 강인 노릇 안 하면은 집에 가서 강인 노릇 할걸요? 그것도 아니면 직장 가서, 일터 가서 강인 노릇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끼리 지금 보이는 이 모습들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칫 잘못하면 강인 노릇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왜곡됐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 세계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분, 아 나도 참 좀 악한 것 같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왜곡이 되었다는 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 자체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모든 비극이 담겨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상태는 자기 죄를 볼 수 없게 된 상태.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 짓는 죄에 대하여 자각도 인식도 없고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 내 반응이 너무 과했어 하고 그것을 알고, 또 내 상처가 내 가족들과 타인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도 이름 안에 교만이 숨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런 자기 의심과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늘 괜찮아. 나 믿음 좋아. 나 하나님하고 친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완벽한 수준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나는 틀릴 수 있어 하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은혜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담비 내리는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자랑하거든요. 되게 많이 자랑하는데 그것은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고 정말 믿음 좋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제가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알고 내가 늘 이것밖에 안 된다는 부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은혜 없으면 안 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지, 아 목사님이 우리를 되게 높게 평가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존재에 대한 이런 복음적 해석과 시각이 결여되게 되면은 인간은 여러분 상황만 만나면 강인 노릇을 해요. 제가 왜 복음 하는가 하면은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을 뼈대에 세우고 복음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복음이 인지되면서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인 노릇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만 내 주변에 강인들이 한 명 있으면 진짜 피곤해요. 특히 우리 윗사람들이 강인일 경우에, 특히 이제 직장의 상관들이 강인일 경우에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삶이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라는 강인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3천 년 전에 어느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장면이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고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표정이 자꾸 떠오르면서 인상이 서지고 내 자존감이 여러분 안에서 막 무너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던진 창에 맞은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창을 던진 것이고 그 창을 던진 사람의 창이 지금 내 마음에 꽂힌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강인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강인들이 여러분에게 창을 던질 때 창을 맞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창을 맞았을 때 그 강인들이 던진 창을 여러분들이 맞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게 내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살면서 창에 찔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에 찔렸을 때 그 강인이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창을 찔렀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강인의 창에 날라와고 찔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창을 던지면 나도 같이 창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나는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창을 던져서 나도 던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 당하고만 내가 어떻게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그 사람의 실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 사람의 실체를 좀 알 필요 있습니다. 그런 소리 제가 안 좋아하니까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실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하고 편먹고 목사님도 그 사람 창으로 같이 찌릅시다 이 말이거든요. 돌려가지고 은근하게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던진 창을 맞았는데 나쁜 인간이니까 나도 그 사람 창 던져 목사님도 알아야 됩니다. 창을 같이 던져달라는 겁니다. 제 아내와 자주 대화하지만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내 아내까지 창 던지는 전쟁터에 끌어들일 필요 없잖아요. 한심한 부부들 보면은 창 맞았으면은 막 해서 같이 우원을 만들어서 온 부부가 같이 창 던지기 선수가 되는 가정들 많거든요. 저는 제 아내와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이랬죠? 간혹 하기는 하는데 할 때마다 힘들죠. 근데 정말 부부 간에 대화할 때 타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은 정말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최악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내가 인도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례사 때. 남편의 장점이 보이면 직접 말하고 남편의 단점은 무조건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위대한 남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남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남편이든 누구든 막 하고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만 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영성가가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했다면 절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무서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다윗의 반응이 성경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창을 던져서 피했는데 벽에 박혀버렸어요. 이 근세자가 던졌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하였더라. 창을 던지니까 탁 하나 고딕치 안 갔습니까? 우리 보고 좀 제발 바라고. 창을 던졌는데 우리도 창을 맞잖아요. 창을 던졌는데 보니까 다윗이 피했대요. 그 창을 던진 사울에게 창을 뽑아서 그에게 다시 던진 것도 아니고 폐하 미쳤습니까? 지금 하면서 성질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창을 던지는 겁니까? 나는 당신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따지지도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했더라. 자 여기서 피했더라. 이 원어적 해석을 좀 보면은

다윗의 지혜는 알지만 모르는 척했고 모르는 척할 수 있는 힘, 그는 들었지만 다윗 저놈 죽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슬며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하는 말을 다윗이 피하였음에라는 말 속에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른다는 것은 바보짓 하는 것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 제가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지금 그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안에 무슨 상처가 있어서 저러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으로는 얼마나 무너져 있으면서 표내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지,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 저거는 정말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안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을 제가 더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이래야 예수 잘 믿습니다. 너무 해주고 싶어서 많이 해줬다가 상반간에 상처 많이 입었어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변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 변할 것 같죠. 오히려 더 자기를 방어하고 더 변명하고 조금 더 나가면 더 다치고 그리고 더 심하면 자기 속으로 숨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안다고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변하는가를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사랑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 진짜네. 진짜 나 사랑하네. 진짜 나 바라보고 있었네. 진짜 포기하지 않았네. 그걸 보고 그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느껴진 만큼 조금씩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알면서 모르는 척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깊은 사랑 담긴 인내거든요. 깨어나지 않으면 외면같이 보여요. 그 사랑 담긴 기다림도 외면같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영성입니다. 우리 주님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셨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니까 도마가 얼마나 의심 많은 인간인지 다 아셨고요.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을 배신자라는 거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깨어난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다윗도 사울이 병들은 것, 그깟 깊이 상한 것 다 알았어요. 자기를 해코지하려는 것 다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했다 하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나에게 던지는 모든 창에 반응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창 던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 수많은 창들을 받고 나도 창을 던지면 나도 저와 똑같은 창 던지는 선수가 된다는 걸 이 사람은 다 알았던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란 모든 오해를 다 풀고 설득하고 해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해도 풀릴 수 없는 관계 앞에서 하나님께 그걸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조용히 자기는 물러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그거 성숙한 신앙 아닐까요? 우리같이 망가지고 무너진 존재들 속에 온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던지는 사울의 창에 맞으면서도 사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대함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보면은 사울

이 무방비 상태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숨어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복수의 기회죠.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죠. 동굴에. 그 넓은 동굴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원수 갚을 기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창으로 칼로 베고 성경 읽어보니까 여러분 옷자락을 벤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렸대요. 마음이. 다윗은 단순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느냐 보다 자기가 사울처럼 변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창을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창을 맞고도 창이 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창 맞은 사람들은 다 창이 되거든요. 사람에게 여러분 통제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더 강한 통제자가 됩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에게 비난받은 사람들은 더 날카로운 비난자가 되거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왜 치유를 해야 되는가 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창이 거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이 돼요. 창이.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창이 되는 것 창을 맞는 것보다 자기가 창되는 것을 더 무서워했죠.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같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저 사람을 나에게 두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도 내 진심을 몰라주고 늘 나를 이렇게 배신자 취급하지. 사울에게 나를 구해주시고 사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제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수없이 했을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길을 닫아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울을 통해서 진짜 왕을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사울을 제거해서 다윗을 빨리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사울이 아니라 다윗 심령 속에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해야 왕이 되니까 진짜 제사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합한 사람이 되니까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창을 향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거나 분노케 하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창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광인들, 그 광인이 주변에 늘 있는데 하나님이 치워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네 모습이다 그거. 네 모습이야 하고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남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그 인정받는 꼴을 못 보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막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니까 막 꼴보기 싫은 거야. 막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보다 더 인정받으니까. 우리 안에는 남이 더 인정받는 꼴을 못 보는 사울이 있고요. 왕인데도 막 질투하잖아요. 이 질투하는, 시기하는, 시기심 있는 사울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고요. 그 사울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 진짜 네 안에 있는 사울 너 봐야 돼 하면서 그 사울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깥의 사울을 그걸 여러분 미러요법이라 그래요. 거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막 화나고 분노케 하는 있죠. 그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성경도 그러죠.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 아니라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사울을 통해 그

사울을 통해 보이는 네 안에 있는 사울이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 확 치밀어 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밀어 안 오르고 또 뽀려퉁해요. 다 사울입니다. 다 사울. 그게 사울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창에 찔리면 찔릴수록 바깥에 있는 사울은 점점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전에는 바깥의 사울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이웃이든 누구든 끊임없이 보냅니다.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내가 바깥 사울에게 바로 즉각 반응하는 충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내가 끊임없이 보호하고 모성 본능으로 껴안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막 불뚝불뚝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도 보면서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래 하면 이 격동시킨 이게 사울인데 끊임없이 이게 올라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깥 사울을 숙이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사울을 끊임없이 모성 본능으로 보호하고 네가 그래 힘들 때 네가 내가 도와줄게 지켜줄게 지금 이러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에 바깥 사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창이 날라오면 내 안에 사울이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틀린 걸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번엔 절대로 참지 않을 거야. 내 할 말 다 하고 말 거야. 그게 혹시 내 안에 있는 사울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인지한 분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사울이며 그걸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죽었지만 시간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격동시키는 이 옛사람 이거 못 죽입니다. 주님이 죽여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나타난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사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면 예수님이 창에 찔렸죠? 창에 찔리면 주님과 함께 창에 찔리면 어떤 일이 내 바깥 삶에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앞에 있는 사울이 힘을 못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 있죠? 죽이려면 여러분 안에 사울 죽이면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비법 가르쳐줄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거꾸로 해서 막 찌르게 하시죠? 이놈이. 예, 다 당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창이 날라오는 것은 나 안에 있는 사울 죽이라고 창 날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서 창을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자기인 것 같습니까? 주님은 조롱의 창, 수치의 창, 배신의 창, 거짓, 모함의 창, 뭐 끝도 없는 창들을 맞아 마음의 창에 찔렸고 난도질을 당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막 육신에도 막 창을 찔러 넣죠. 참 상징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볼 때마다 왜 창을 찔러 넣었을까? 그렇게 마음에 수많은 창들을 30년 동안 맞았던 분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창을 찔러 넣어요. 훅 쑤셔넣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놀아서 창 뽑아서 창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던졌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많은 창에 찔리면서 자신이 창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단순하게 자기를 고통 주는 원수를 제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안사울을 진짜 제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찔림 속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히는 사건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이사야가 그래 말했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고. 예수님의 찔림이 내 허물 때문이라고. 그의 찔림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찔리고 오해받아 찔린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복수심, 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찔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복음은 여러분 창 안 맞는 비결이 아니라 끝내 사랑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0: 빠지게 되면은 내가 창을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에 찔리면서도 끝없이 사랑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장을 들으면서 아 그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소화시켰다면 100%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 안에 성도들이 보면은 자꾸 복음을 이렇게 생각, 문제 안 생기는 비결. 복음을 여러분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안 생기는 비결로 생각하고 상처 안 받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울을 안 만나는 축복으로 복음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막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적 신앙은 창을 맞아도 점점 창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따져서 이것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전에는 술 마셨는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이런 것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정상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을 맞아도 점점 창이 되지 않아요. 그건 제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너무도 보면서 살아왔던 간증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제가 창종의 창이거든요. 나한테 걸렸다면 정확하게 찌르면 저는 심장을 다시는 나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찔러버립니다. 푹 찔러가 돌려버립니다. 진짜 창 던지기 명수였거든요. 나한테 창을 하나 던졌다면 저는 양쪽으로 찔러서 꼽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창을 맞으면 더 날카로운 창이 되는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내 자신을 보면서 느껴요. 그게 복음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예수를 누리고 그 예수를 흘러보내고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이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선 어둡지 않은 교리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창을 맞아도 갈수록 창이 되어지지 않는 나. 거기 발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복음은 나를 창이 날아오지 않는 세상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창이 날아오는 세상 속에서 끝내 창이 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창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깥 사울입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죽여야 될 옛사람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은 어릴 적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가락이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짧고 굵었다고 합니다. 피아노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손가락이 짧아서 쇼팽이나 아니면 화려한 곡은 치기 힘들겠어. 그냥 반주나 하는 게 좋겠어. 이 말을 들은 그 자매님은 큰 상처를 받고 피아노를 그만둘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한 교회 연세 지긋한 성가대의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 자매님의 연주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주를 하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는 안 되라는 상황의 목소리 대신 너는 될 수 있어라는 그 한마디의 믿음 섞인 격려와 약속이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 자매님은 그 약속의 말을 붙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연습하여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의 상황은 짧은 손가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00세, 아내 사라는 90세,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약속으로 옮기는 법을 배우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상황이 아닌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모든 기능이 멈췄고 가능성이 닫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어르신 이제 그만 꿈꾸세요. 현실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매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늙고 쇠약한 몸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의 몸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 대신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의심을 버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기도가 응답되기는 할까?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결국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더 불가능해질수록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며 여자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의심의 구름은 다 걷혀질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워도 낙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마지막 이유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은 그냥 믿어볼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이 100% 완전히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0% 아니요 어쩌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살 먹은 내 몸에서 생명 하나 만드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우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를 보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자꾸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힘, 바로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신청한 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 대신에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 그리고 장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당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새벽부터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데일리 NK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또 나이가 있어도 그저 오늘의 끼니를 위해 몸을 내어놓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루 또 한 가정의 생존이 걸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고단한 현실 위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임하기를, 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 선포하는 형식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쉐키나 워십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시작하면서 제가 북한의 주민들의 소식 전해드렸었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당벌이 수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이 북한의 현실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새벽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탄식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루의 끼니를 위해 몸을 내어놓는 그들의 수고와 또 지친 마음 깊은 곳의 눈물까지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지금도 머물러 있고 또 그들의 아픔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 땅을 향해 닿기를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실제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도 북한의 상황들 알아보면서 그 땅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시간이 돼 은혜의 코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귀 기울여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원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 어린이들에게 실시되는 우상화 교육이 중지되기를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생계형 범죄에 나서거나 장마당 주변에서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황해북도 도우당 위원회가 최근 10세에서 16세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긴급 당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꽃제비와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소탕조를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주로 농촌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붐비는 시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노인이나 여성을 밀치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짐이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리원시에서도 10대 청소년 3명이 6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고 신발까지 몽땅 벗겨서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주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런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로 학교에 가는 것처럼 집을 나와서는 다른 길로 새서 이런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주로 부모 없는 꽃제비들이 거리를 떠돌며 이런 짓을 했다면 지금은 부모도 있고 집도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 몰려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이런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아이들은 도둑질한 물건을 부모에게 주며 이것을 팔아 쌀을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들은 차마 다그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지경이라고 하네요. 북한

서민들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지경인데도 학교에서는 공부보다 농장 동원이나 돈벌이 과제만 강조하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냐고 비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2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1조에 조선민주

실상은 청소년들이 나무를 심고 생산 노동에 의무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경제난 이후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의 강도가 더욱 높아져 학교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나 과수원, 땔감 마련, 철도 지원 사업, 사적지 개건 사업, 도로 포장이나 산림집 건설장 등 각종 노동활동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또 다른 요인은요, 2020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의 처벌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북한 젊은이들이 남한의 영상물이나 음악을 듣고 옷이나 말씨 등을 따라하고 확산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평양 산마 고급중학교 16세 학생들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12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이 또래 간 빈부격차 속에서 옷, 도시락, 학용품, 가정형편이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생활 수준이 비슷한 친구 집단이 형성되고 관계의 친밀성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만큼 물질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는 경제의 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깊이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살기 위해, 가족을 돕기 위해 선택한 행동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리고 청소년들을 공부보다 각종 노동 현장에 동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철폐되어 청소년들이 무거운 형벌에 놓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남한 영상이나 음악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악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북한 청소년들이 도리어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빈부 격차 속에 마음이 갈라지는 청소년들의 집단 문화가 사라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돈과 계급이 우정과 꿈을 결정하는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가진 것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지음받은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갈라진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소망이 충만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2: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령 강림절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으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일어났고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해 흩어진 자들의 전도와 선교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을 변화시키고 저 땅에 영적인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의지도 책임과 사명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생기 있고 영감 있는 기도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죄와 우상과 거짓을 씻어내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의 기념일이나 죽은 절기로 지나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기회 삼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바르게 알고 만나며 권능을 힘입어 기도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이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 전해드렸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북한의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홀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출근길에 문득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26살이 돼서야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나를 부인하는 것, 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이토록 복된 고백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백을 진실로 올려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죠.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늘 첫 곡은 유효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이제는 내가 없고.

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지나오셨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찬양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아, 저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 분들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4774님, 샬롬, 여기는 안성이에요. 밭에서 일하며 고추에 비료 주며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따가운 햇살 아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2302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꼭 듣고 싶습니다.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3475님, 친정엄마와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 목욕시켜드리고 내일 예배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쉬면서 찬양 들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는데요. 와, 어머니도 섬겨드리고 예배도 준비 다 하셨다 하시니 참 멋진 하루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어머님도 잘 듣고 계시죠? 아, 따뜻한 메시지가 무척 감동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신청하신 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찬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5194님, 남편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이른 더위에 힘이 듭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며 힘을 내봅니다. 라고 주셨어요. 이번 여름도 긴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만큼 체력관리도 잘하시고요. 극동방송 지금처럼 많이 들으시면서 영적인 에너지도 충전하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768님, 이사한 지 오늘이 딱 9일째인데 버리고 왔건만 뭘 이렇게 버릴 게 계속 나오는지 지쳐서 몸살이 났네요. 비우고 비우고 살아야지 다짐해 봅니다. 라고 주셨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지만 조금 길게 여유를 갖고 천천히 여유롭게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9일째면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새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703님, 지인들과 나눠 먹으려고 김치 담그며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희망을 선물하시는 극동방송 최고의 방송입니다. 늘 은혜로운 방송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나눠드리기 위해 김치를 담그시는 5703님도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귀한 섬김 귀감이 됩니다. 3322님, 택시 안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짧게 주셨는데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찬양 이어드릴게요. 5932님이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사명,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9376님,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고백하는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지선의 목소리로 감사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 딸이 어릴 적에 저하고 손을 잡고 가는 길에 갑자기 이 아이가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되면 나가죠.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빠는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이 아이 속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하나는 신앙 고백의 문제요, 하나는 관계의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다가 아,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을 주신 하나님을 참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혜롭죠.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래 느껴질 때는 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신다 그랬냐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하나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일평생 엄마 옆에서 이렇게 살림을 도왔으니까 야곱이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삼촌이 보니까 이 아이를 계속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너 우리 집 온 지 한 달 되었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그냥 너가 그냥 수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노동의 값을 치뤘으면 좋겠는데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 있었어요. 큰딸 레아는 아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둘째 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딸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 그 지참금, 결혼 지참금 격으로 그 딸을 주기로 했어요. 둘째 딸을 주기로 했어요.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야곱이 신나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도 이 삼촌이 결혼시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삼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찾아가서 21절 보니까 삼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짧은 말 속에 내라는 것이 네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럴지 그렇게 했어요. 당시 결혼은 7일 동안 벌어졌으니까 첫째 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깨어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원치 않는 여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한테 갑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라반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어. 그래서 이 7일간의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너가 원하는 라헬을 또 줄 테니까 7년간 나에게 다시 보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 네 아내로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은 야곱은 어떡할까요?

아내가 둘 생겨서 좋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 외삼촌에게 속았던 그 배신감, 그 배신감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고 따랐던 레아라는 여인을 볼 때 자기 마음에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피해자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외삼촌한테 배신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했어요. 근데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랑받지 못하고라고 하는 이 사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인 그 외삼촌의 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고 나와 결혼하면서 첫날 밤 들어왔던 이 레아, 야곱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 31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며칠처럼 여기고 7년을 지냈는데, 다시 7년을 지내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은 증오와 미움으로, 레아와 삼촌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의 사기극에 피해를 입고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야곱에게 그의 가슴 속에 그가 왜 여기까지 도망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자신이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 가해자였다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분노가 컸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자기가 말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요, 그 다음에 장자를 축복할 때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팔에 털이 있으니까 염소 털로 자기 팔을 만들어서 자기 형처럼 만들고, 목소리도 그렇게 해서 이 에서처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인 것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 없다 그 한마디에 7년의 노력과 라헬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레아가 바로 이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베일에 가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캄캄한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야곱의 저 뭡니까 라헬의 목소리를 내면서 야곱에게 다가왔던 그 레아가 야곱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가해자였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깊은 곳속에 깨닫지 못했던 가해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졌던 그 상처와 증오와 미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요즘 가족 줄통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를 않아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저런 여자를 만났지? 어떻게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됐을까? 어떻게 세상에 많은 부모 중에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됐을까? 어떻게 많은 자식 중에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을까? 어떻게 많은 형제 중에 이 사람이 내 형제가 되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미움으로 차라리 잊고 살자, 마음 문을 닫고 살자,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가장 극적인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고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세요.

그 치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죄로 말미암아 상해가고 병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피해자라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영원히 병들어가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양치기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광야로 가서 40년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던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40년의 세월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기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해방의 역사를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장인과 아들에게 21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방랑의 생활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가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13년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수록 그 형제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을 살면서 피해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가해자의 삶이 오늘 나에게 있었다는 것. 사람은 살면서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피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마음 속에는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가해자인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세례문답하는데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왜냐하면 며느리가 맨날 나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 기도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으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가해자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죄로 인한 우리의 병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죄로 인해서 교만해가고 악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자로서 우리를 보게 하시면서 가해자인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피해자로서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동시에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자로서 가진 아픔과 속상함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병들어간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사랑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의 편에 서서 생각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요즘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레아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에 보시고라고 하는 와야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형편과 마음과 사정을 다하시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사람하고 일하세요? 잘난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 피로로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말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청했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온 그 대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을 붙들어 가시고 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바울의 고백이 내가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바로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룬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말은 이 원형 이 파타라는 이 단어는 레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내가 연약하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가진 재능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안타까우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연약하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의 태를 닫으시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를 받는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를 여셔서 첫 번째 임신해서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뛸듯이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소원하더라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그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주셔도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야 생각했지만 둘째를 놓아도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은 또 슬펐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냐면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뭡니까? 연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다. 보통 아들 셋 놓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유다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레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것도 네 명이나 주셔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바라봤는데 삶을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레아에게 있어서 그의
이 가.

0: 갈급함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바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찬양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했다고, 귀하다고 칭찬하는 것.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 칭찬은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 삶을 통해 행해 오신 일들이 너무 귀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변함은 없지만,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 믿는 그 찬양, 이 찬양이 바로 레아에게 하나님 울려 퍼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찬양하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다윗이 바로 이 자손에서 나왔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그 뒤에도 아들 6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6명 낳고 딸 하나 낳았고요, 12 지파 중에 6 지파를 레아를 통해서 했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레아는 들어갔어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증표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쉬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기 싫어서 상종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속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아프고 상처난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또한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용서의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나 어렵게 만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라반은요 탐욕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야곱을 속이고 배신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열두 지파를 만드는 일에 이 라반의 탐욕이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할까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배신당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찬양할 입장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만 늘 내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레아를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벌써 5월의 네 번째 토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요, 지난 또 목요일에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부부의 날이 5월 22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21일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5월이 된 것은,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그쵸? 가정의 달인데 21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부로 산다는 것을 잘 모르지만, 또 이 라디오 듣고 계시는 많은 우리 극동방송 식구분들 가운데는 결혼한 지 오래되셔서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할 때 서로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약 잘 지키고 계시죠? 인디언 부족 중에 아파치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결혼을 할 때 이런 시를 또 선물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 줄 테니까. 이런 시의 내용인데요. 부부로 산다는 것, 또 하나의 가정으로 산다는 것, 꼭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는 나와 가까운 사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네가 나의 지붕이 되어줘야지, 네가 나의 따뜻함이 되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따뜻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와 만족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붕됨을,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에도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참된 지붕이 되어주시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따뜻함, 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5월 23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 오늘 이 밤 되게

마커스 워십의 오직 주만이, 키모키모 김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홀라이프 워십의 주님 한 분만으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문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함 없이 한 달을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 5월에 이런 일도 했어야 했고 저런 일도 이루었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다, 그런 후회가 더 많았던 한 달이었나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5월의 시간,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지나가 버린 일들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한 주, 한 달, 한 해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니까요, 또 다윗이 이런 시를 썼네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오며.

영원히 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의 이 순수한 믿음의 고백처럼 새로운 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뉴 제너레이션 워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지선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여러 암송도 하고 많이 접한 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인, 또 성숙한 신앙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성전에 가는 사람인가, 성전으로 사는 사람인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또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보다 또 세상의 성공을 더 쫓아 살아갈 때가 많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또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성전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요, 교회의 대형 스크린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두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들려지는 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교회의 스크린에 비춰줘야 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또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행복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따라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보여지는,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24시간, 금보다 더 귀한 이 시간들, 세상의 헛된 것들로 보내고 있진 않는지 점검해 보면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성전으로 살게 하신,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성전에 가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triumph from the Ammonites will be the Lord's, and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Judges chapter 11, verse 31.
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엊그제 비가 내리고 나서 30도가 넘는 더위가 한풀 꺾였지요? 이제 5월인데 30도가 넘는 더위가 벌써 찾아왔네요. 월요일 다시 조금 덥다가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방송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특히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전국에 근 2천여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 아침 6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치면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를 합니다. 이분들이 6월 5일 금요일,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이지요.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강연을 듣고 게임도 하고 성찬식도 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또 단합도 다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방송 사역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운영위원님들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Gary Morris의 찬양입니다. How great thou art. 우리말 제목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Amen. Praise the Lord.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After the king of Ammon ignored his messages, 여기서 his는 입다가 되겠죠.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메시지를 무시하고 나서 Jephthah went to war. 입다는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With the country of Ammon, 암몬이라는 나라와 함께. 제가 작년에 요르단 관광청 초청으로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고 왔는데 요단강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오른쪽이 요르단 아니겠습니까? 요르단이라는 현재 나라가 상당히 큽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맨 윗부분이 암몬이고 그 밑에 에돔이 있고 또 맨 밑에 모압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거기 가서 보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우리의 성경에 등장하는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까지 다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입다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Before he attacked their cities. 여기서 he도 입다인데 입다가 암몬이라는 나라의 도시들을 공격하기 전에 he prayed and told God.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at he would sacrifice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자, 무엇을요? Whatever came out of his house. 자기 집에서 먼저 뛰어나오는 무엇이 되었던 간에 to greet him. 힘도 여기서 입다이고 자기를 마중 나오는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as an offering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If he was allowed to return home safely.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조건이었는가 하면 he 여기서 입다라고 그랬어요. 입다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hatever라고 그랬어요. whoever가 아니라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글쎄요 강아지를 염두에 두었는지 또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whatever로 보아서. 그런데 옛날 영어니까 또 모르지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Jephthah then went and attacked the Ammonites. 그러고 나서 입다는 가서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Defeating them in many cities. 여러 성에서 여러 도시에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And forcing Ammon to leave Israel alone.

그리고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 좀 못사게 굴지 말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When Jephthah got home, 자,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When Jephthah got home, 이렇게 하고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His daughter, 그의 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Came out to greet him. 그런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빠가 오셨다고 밖으로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Jephthah was very sad.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외동딸이 아빠를 맞으러 왔는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잖아요. Jephthah was very sad. 입다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And told her. 허는 여기서 입다의 딸이에요. 그리고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About his promise to God. 자기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Jephthah's daughter told Jephthah to keep his vow. 이 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Jephthah's daughter, 입다의 딸이 told Jephthah, 아버지 입다에게 말해줍니다. To keep his vow.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라고 말해줍니다. But asked for 2 months to go to the mountains with her friends.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빠, 대신에 저에게 2달만 주세요. 제 친구들하고 산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And cry about never marrying. 그리고 이제 죽으면 결혼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웁니다. After the 2 months, 2달이 지나고 나서 she returned. 여기서 she는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돌아옵니다. And Jephthah sacrificed her.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 입다는 자기의 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지요. This was a very bad experience for Jephthah. 이건 정말 너무나도 입다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겠죠. For 2 reasons, 2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을 텐데 First, 먼저 she was his only child. 여기서 입다의 딸은 기스가 입다이고 입다의 정말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자식이 열이 있었던 스물이 있었던 하나가 죽게 되면 고통스럽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she did not marry. 이 딸이 결혼도 안 했어요. 이제 죽으면 뭐 결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People in that society,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did not clearly understand life after death. 아무래도 사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But they thought,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고 하면은 that people would remember them by their descendants. 사람들이, 후손들이 아무래도 후손들로 그 집안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When Jephthah's daughter died, 입다의 딸이 죽었을 때 there would be no more members in their family.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족 구성원이 없었습니다. There would be none after her or Jephthah.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먼저 죽게 되는데 딸이 죽고 나면 그리고 입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입다의 가문에. Her life was not complete. Her는 여기서 입다의 딸인데 입다의 딸의 삶이 이렇게 온전하질 못했습니다.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Be Thou My Vision. 우리말 제목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praying in English.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oving us and protecting us. Thank you for caring for us, even when we make stupid mistakes and promise you things that we cannot deliver. Thank you for being patient with us. Thank you that you always keep your promises.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how you keep your word throughout the entire Bible. Thank you for the many promises that you make to us. Thank you that we can trust you. Please bless us as we live our lives for you.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e importance of putting you first in our live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오늘 기도를 지금부터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loving us,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and protecting us,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Thank you for caring for us, 우리를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when we make stupid mistakes,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에도, And promise you things that we cannot deliver. 또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Thank you for being patient with us. 또 참고 인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Thank you that you always keep your promises.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how you keep your word throughout the entire Bible.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우리 말씀을 다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amazing promises. 또한 정말 많은 놀라운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t you make to us.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들. Thank you that we can trust you.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Please bless us.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As we live our lives for you.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 때. Please help us to remember.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The importance of putting you first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가장 먼저 쳐야 된다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이름은 여호수아 18장 16절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여부스 남편,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남쪽이에요. 앤 로겔, 이렇게 둘입니다. 자, 여부스 남편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Southern slope of the Jebusite city. 슬로프 언덕이죠. 스키 탈 때 경사를 말합니다. Southern slope of the Jebusite city. 좀 길었어요. Southern slope of the Jebusite city.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다음에 앤 로겔은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앤 로겔. 앤 로겔. 두 단어입니다. 앤 로겔.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Well,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continue to talk about Jephthah.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입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벌써 5월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어린이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등등의 절기를

기념하는 날을 보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와 친척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안 믿는 자보다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더라도 그런 인간다운 자질을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짐승이 특별한 일을 하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고 길러준 은혜를 존중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조차 오만한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랑 워십이 보랍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에라와십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에게 삶의 위로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관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교도소의 한 60여 개 교정 기간에 일할 수용자가 6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밀 수용입니다. 130%가 넘겠죠. 135%, 6%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부절을 인하여 어린 자녀들이 낙인을 찍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이러한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를 외면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품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들, 그 젊은 친구들, 그 아이들,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고 아껴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며 그들의 시선이 범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 교정사고를 하면서 또 방송을 그동안 24년 이상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있는 것에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부모가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기도하는 가정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범죄인들 속에서 방황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꿈이 소멸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귀한 것처럼 부모가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낙인 찍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옹기장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천지를 지으신 것이 여호와께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앞날이 불투명해서 힘든 여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들자마자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10여 년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버지를 왜 볼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교도소에 있어? 엄마가 말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기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무기수였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금만 혈기적으로 젊었을 때 사람을 죽여서 무기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날 이 엄마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아이가 보았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가 순간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그로 인한 무기수가 됐구나. 어떡하지? 나는 살인자의 자녀인가? 나는 무기수의 자녀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대요. 우리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무기수였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중에 그 학생의 마음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네 아빠인데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니? 네가 품어야 되지 않니?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엄마에게, 엄마, 나 엄마 기도 들었어. 아버지 교도소에 때문에 무기수라며 사람을 죽였다며.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잖아. 엄마, 아빠 같이 면회 가. 면회 가. 내 아빠잖아. 난 그래도 아빠 있잖아. 감사해. 감사해. 어떤 친구는 아빠가 없어.

난 그래도 아빠가 교도소에 있잖아. 감사해, 감사해.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그 아들을 통해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도소에 있다고 부끄러워합니까? 외면합니까? 딴청합니까? 멀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 품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종파와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인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들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도담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자녀들이 범죄의 대물림의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에 대해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믿습니다. 사회는 때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잃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인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을 붙잡고 또 히브리서 13장 3장 너희가 갇힌 자였으니 갇힌 자로 돌아보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담안에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출소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자녀들이 범죄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순간순간 유혹 속에서 자신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도소 문 앞에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식을 합니다. 사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아무렇게 되겠습니까? 또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의 대상, 또 손가락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영혼들에게 삶의 도전과 비전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 영혼의 철학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사랑의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도소에 든지 또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그걸 보지 말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삶의 본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정성교에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소포라노 김순예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나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길 바라고 계시죠. 행복해서 예배드리고 행복해서 감사드리고 행복해서 언제나 성령님과 기도하고 행복해서 헌금하고 행복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행복해서 찬양드리는 것을 주님은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이 시간 성화산책 함께 하시면서 이 행복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주가 승천주일이었고 이번주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노래로 성화산책을 꾸며봤는데요. 먼저 성령에 관계된 가스펠인데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곡입니다. 송정민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런 가사죠. 오늘 박신학 화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박신화 과외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곡으로 휘인영과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내가 매일 성령 느끼네를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늘 기도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났습니다. 흑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비의 말씀이 골짜기에 충만합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차가워도 성령 충만한 내 마음은 따뜻하답니다. 모세오관 지휘 모세오관 합창단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내가 매일 성령을 느끼네. 네, 흑인연가였습니다. 모세관합성단이었고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기영 작곡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대에서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요. 갈급한 마음에 단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강림하사 내 모든 욕망 다 버리고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안산 시리업성단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화산 찾고 계시는데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노래로 오늘 프로그램을 꾸며봤습니다. 이제 클래식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성령에 관한 모테트인데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제2번 Der Geist hilft,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729년 10월 성 토마스 교회의 주교 요한 라이 에르너스트의 그 장례식을 위해서 쓰여진 곡이었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과 마르틴 루터의 시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3절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곡이 좀 긴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쭉 불러드리면요. 성령께서 저희 연약함을 도우시니 저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이라. 그리고 코랄이 나오는데요. 오 거룩하신 성령의 불, 아름다우신 안식,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슬픔이 저희를 억압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소서. 저희가 죽음을 이기고 삶이신 주님께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알렐루야 알렐루야. 연주는 드레스덴 감모 코아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2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입니다.

네,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는데요. 아주 유명한 클래식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2번 Dear Geist Hilft,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드레스덴 감모코어의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I Will Sing With The Spirit이라는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하니라. 우리가 항상 찬미할 때마다 영적인 노래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찬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악보에 충실하고 악보가 지시하는 음정, 악상, 가사,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우리 특히 찬양대원들은 더 좋은 음성으로 음악의 지시에 맞춰서 열심히 연습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국 작곡가 존 로터가 I will sing with the spirit, 내가 영으로 찬미하니라 라는 노래를 작곡했죠. 이 노래의 2절이 I will sing with the understanding, 이해함으로 찬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캠브리지 싱어스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I will sing with the spirit. 내가 영으로 찬미하니라. 캠브리지 싱어즈였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주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알렐루야.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곡. 저희 교회도 4부 예배 때는 꼭 이걸 부르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오늘 온누리교회 주향한 성가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곡은 우효원의 성령이 오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미 찬양대에서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주 우리 성령님의 오심을 극적으로 부르면서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저도 찬양대 이 곡 찬양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 부르는 그런 아주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밴쿠버 멀리서 우리 시온 선교 합창단인데요. 이 합창단은 합창단원이 한 150명쯤 됩니다. 대규모의 찬양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지휘는 스테파니 정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 성령이 오소서.

우효원의 성령의 오소서 실황 연주였습니다.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첸 목화여의 은혜스러운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기영 작곡의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영원토록.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은 1년 12달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 좋으신 주님을 우리 가족들 모두와 함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제목 화해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제목하여였습니다. 이제 찬송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참 즐겁게 노래 부르는 우리 성악가가 계시는데요, 신델라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소프라노 신델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그 글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칸다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도 많이 연주하는 곡인데 우리 찬양대에서도 많이 연주한 곡입니다. 그 중에 이제 꿈상토 스피리투스 성령과 함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합창단입니다. 성령과 함께 꿈상토 스피리투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성령과 함께 몬테베르디 합창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능력의 애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세 곡 듣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거군요. 박순복의 찬송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실 곡은 테너 엄정행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 흐르네라는 성가인데요. 박신학 과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과 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인허드는 폐결핵으로 각혈을 할 정도로 죽어가는 몸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사역을 중단하고 쉬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벳세다 광야로 쉼을 얻으러 갔던 것처럼 브레인허드에게도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수십 마일을 걸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으로 브레인허드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가쁜 숨과 고열을 뒤로하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해요. 브레인허드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인디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브레인허드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부서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 눈먼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도 좋다.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들을 품을 심장을 주시옵소서. 결국 브레인허드는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수많은 인디언 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복음의 열정과 선교적 사명이 있는지 묻고 대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CCMING의 사명, 시와 그림의 사명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각 마을로 떠났던 열두 사도가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시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됐죠.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 그러니까 웰컴 하셨고요.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셨죠. 사실은 쉬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닮은 분이 바로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손양한 목사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거나 자신이 그들을 찾아갈 때 결코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웰컴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고름이 흐르는 발을 입으로 빨아내며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셨고 동시에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이 주변에서 전염을 우려해서 모두 말리고 할 때마다 소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피 묻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더럽다고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생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시고 복음과 치유를 베푸신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신 삶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예수 담기를, 홀리원의 담기 원하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예수 담기를, 홀리원의 담기원 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극심한 통풍과 과로로 인해서 온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쉬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밖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으스스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때 한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이 찾아와서 제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통풍과 과로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비서와 가족들은 그런 모습에 스펄전 목사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 지금 나가시면 목사님 쓰러지세요, 다른 부목사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세요 목사님 하면서 만류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러 가셨다가도 따르는 마른 무리를 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빗속을 뚫고 그 여인의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의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신 스펄전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해요. 나의 육신은 쉬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영혼을 영접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 몸을 아끼느라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한 영혼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아유 나도 천국에 갈까 말까 이게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그냥 아등바등해야 하는 그런 판에 남의 구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시니 솔직히 말하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배워야 할 부분이 많구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지선의 다시 복음으로, 브라운 워십의 복음 들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지선의 다시 복음으로, 브라운 워십의 복음 들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모여든 곳은 근처에 마을이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세례 요한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곳이죠. 날이 저물었을 때 열두 사도는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알고 주님께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빈들과 같은 환경에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일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용서와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 여사는 수용소에서 언니를 잃고 자신 또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사역은커녕 스스로의 삶조차 지탱할 수 없는 영적인 빈들과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군중 앞에 서서 도저히 설교할 힘이 없음을 느꼈을 때, 주님, 저는 지쳤고 제 안에는 사랑도 식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속으로 부르짖듯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고리야, 연필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느냐? 연필을 쓰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간단한 선 하나도 긋지 못한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할 일은 그저 붙들려 있는 것이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란다. 글은 내가 쓸 것이란다. 코리텐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메마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엘의 주가 일하시네, 오한나의 전심으로.

네, 두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이엘의 주가 일하시네, 오한나의 전심으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일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날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벳세다 빈들에서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망했던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식당에 모여 의자에 앉았지만 식탁 위에는 빈 그릇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지 밀러는 낙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우리 다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렇게 빈 식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을 누군가가 쿵쿵쿵쿵 두드리더래요. 문을 열어보니까 지역의 한 빵집 주인이 서 있더랍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 빵을 구웠는데 여기 이 빵을 좀 받아주십시오. 잠시 후에 또 다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쿵쿵쿵쿵. 이번에는 우유 배달 마차의 바퀴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부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우유가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우유 모두를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면서 우유 장수가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윤아의 내려놓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의 그 당시 일입니다. 선교 자금이 완전히 바닥에 나서 주머니에 단돈 25센트, 지금은 대략 3,400원 정도지만 당시 체감적으로는 한 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선교지를 돌볼 비용도 없어서 인간적으로는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빈들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때 한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더래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25센트를 저 가난한 가족에게 구제금으로 주어라 하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순간 테일러 선교사님은 당연히 갈등을 했겠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마저 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고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주 잠깐 갈등하긴 했지만 테일러 선교사님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내어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 전부인 25센트를 그 가족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배달해 주게 되는데요. 편지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후원자가 보낸 50파운드의 거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10만원이지만 당시 체감적으로 보면 거의 2천만원 정도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지요. 25센트를 드렸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테일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행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행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도 저도 믿고 이 시간 우리들도 잘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순종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바쁜 인생을 정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짬짬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끔씩 만나기만 하면 조금씩 그 마음, 그 사랑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좀 식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을 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가장 위에 주님을 올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참 다른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좀 돌아가는 길 같지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지나보면 참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걸어가는 신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 특별히 다윗처럼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수아의 찬양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리고 온누리 워십 앨범에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놓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힐송 오스트레일리아의 찬양으로 Shout the Lord 보내드렸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으로 번안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극동방송 복음성각경연대회 8회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음성으로 골목길 걸을 때 함께하시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장성한 청년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처녀 마리아로 잉태하게 해서 아기 예수로 보내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의 난감한 형편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의 나이 75세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무려 100세에 그것도 생리가 끊어진 사라로부터 마침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했습니다. 바로 그가 웃었다라는 뜻인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뜻하신 바를 위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힘든 구루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 뜻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 가운데 그 역사하심과 맞물리도록 나를 깎으시는 뼈아픈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맞물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때 다시 우리로 크게 웃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살몬이 여리고의 여인 라합의 이름을 부르는 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부르는 날과 같은 날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두 곡의 워십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셨어요. 자, 이어지는 찬양 두 곡 있습니다. 윤학원 코랄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안산 시립 합창단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두 곡 함께 하시지요.

한산 7입합창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였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게리 체프먼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노미선과 김성은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2주 넘게 감기로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요즘 감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극동 방송에서도 감기 걸린 동역자들이 몇 명 있는데요. 쾌유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종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순서는요,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꾸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양일간 찾아옵니다. 어제는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예전이라고까지 하기도 좀 그런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팀들의 이름은 들으면 예배팀 같았어요. 아, 그게 뭐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랬었어요. 뭐 어노인팅이라든지 마커스 워십이라든지 그 워십이라는 말이 또 붙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온누리 워십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그 이름 자체로 봤을 때는 아, 이 워십팀인가? 아니 CCM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팀들이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게 좀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팀들은 예배 실황 같은 찬양들도 이제 좀 발매를 하지만 발표도 하지만 개인의 고백, 그러니까 CCM 같은 개인의 고백의 찬양들도 또 싱글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구분되어진 우리는 뭐 예배곡만 할 거야, 그리고 또 예배곡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조금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들이나 솔직한 이야기들이 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그 고백들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현장이 또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찬미워십이라는 팀을 보면서 이제 워십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시간도 저와 함께 예배 찬양들로 함께 꾸려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계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예수 아름다우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전은주 간사님의, 전은주 목사님이시죠?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저도 평생의 소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한선 교사가 미전도 종족이 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된 노인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선조들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한마디 부르짖지 않고 죽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전도해야겠다,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긴급함과 절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앰브로십의 주 임재 안에 그리고 가우치워십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에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그 실제가, 아, 이 기적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면서도, 그리고 많은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나를 안아주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아니 우리가 깨달은 사랑만큼이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린 누군가에게 소개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장소를 가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죠. 그 소개는 자랑이기도 하죠. 내가 갔더니 이게 좋더라. 야,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진심으로 아마 전하게 될 겁니다. 선교, 굉장히 크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그래야 하는 사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첫 걸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아침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거창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누가 봤을 때는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 보셨을 때는 가장 큰 선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이어스의 성령의 바람, 그리고 잔치 공동체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날인데? 무슨 주일인데? 어린 주일도 지났는데? 그러실 수도 있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담대히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경 말씀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분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랑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한 주간도 복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운 5월의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이죠.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 아닐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온유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주님 은혜 아래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꿈꾸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가정이란 하늘나라의 파편입니다. 고단한 날개 아래 쉬어가는 평화로운 중재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려앉는 은총의 뜰입니다. 네, 박화목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네,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날마다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정가정마다 이 5월의 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가득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에서가 오는데 그와 함께 군사 400명이 오고 있었다. 이에 그는 자녀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하녀에게 나누어 맡겼다. 이때 그는 두 하녀와 그들이 자녀를 맨 앞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를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 머리를 일곱 번 땅에 대고 절하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되 그를 포옹하고 그의 목을 껴안고 볼을 맞추니 그들이 함께 울었다. 그가 눈을 들어온 여인들과 자녀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이 종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자녀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하녀들이 가까이 이르러 자녀들과 함께 엎드려 절하고 레아와 그 자녀들도 가까이 이르러 엎드려 절하고 그 뒤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이르러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내가 맞이한 이 모든 짐승 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고 물으니 야곱은 이것들은 내가 내 주인 면전에서 은총을 입으려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내 동생아 나는 이미 넉넉히 가지고 있으니 그대가 소유한 것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라 하고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청컨대 내가 당신이 면전서 은총을 입었으면 나의 선물을 내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사실 내가 당신이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뵙는 것 같으니 이는 당신이 나를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 베푸사 내가 넉넉히 가지게 되었으니 청컨대 당신에게 바쳐진 나의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에서를 강권하니 에서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에서가 우리가 함께 떠나가자 내가 그대 앞에서 가리라 하고 말하자 야곱이 에서에게 자녀들은 오리고 가축과 짐승 떼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만일 그들을 하루만 몰아붙이면 짐승 떼가 모두 죽을 것이니 내주는 헤아려 주십시오. 청컨대 내주는 당신의 종보다 앞서서 가십시오. 나는 내 앞에서 나아가는 짐승들과 어린 아이들이 발걸음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서 세일산에 계신 내 주께 이를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에서는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무리 중에서 종들을 내게 붙여두겠다 하고 말하니 야곱은 그디 그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는 주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로 에서는 세일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길을 행하여 숲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의 짐승들을 위해 축사를 마련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이 숲곳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 손에서 은전 백냥을 주고 밭 한 자락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쳤으며 거기서 한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경에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같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한테 북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 동지, 야, 우리 이제 돈을 못 참겠는데 우리 망명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이제 그 소름 끼쳐가지고. 에이, 아니겠지. 난 좀 봐주겠지.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진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답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망명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장구장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스물 몇 명 들어왔는데 절반에 암 걸려서 죽었어요. 우리 같은 이제 한 자리 하던 사람, 북한에서 정말 자각적으로 찾아서 이제 하던 사람들이 충성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세 실현이 뭘 가장 지고 원하실까? 그것이 이제 충성심에서 이제 자기가 평가되는 이제 그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북한 선교를 이거 하라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방법 모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 존중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 북한 사람들만 이거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전 공부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이제 마저 이제 하는 과정인데,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이제 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과정인데, 제가 이제 독일로 가게 되는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그 베를린 대학에서 초청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박사님, 우리 대학에서 강의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강의 하냐고 하니까, 북한 문학에 대해서. 북한 문학. 그걸 이제 강의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한 사람 더 데리고 와도 되냐? 누구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입니다. 저희가 우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이제 저 독일 이제 베를린 대학에 가서 이제, 예, 그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베를린 저 장벽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독일에서 국회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그 국제 자유범 포럼이라는 게 이제, 예, 그게 5년 만에 이제 생기는, 5년 만에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 좀 참가 좀 해서 토론 좀 해달라고. 그리고 질문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한 800명, 그죠. 정확히 그죠. 한 780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본 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막 자유 토론이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이제 쫙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서 알고 싶은 거 계속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독일 공산당 그 일 비서국 부부장이 이제 하는 그 사람인데, 옆에 쓸고 모여더니 저한테, 독일 통일이 된 것도, 독일 통일이 된 거 어떻게 된 건 줄 알아? 프라이카프 운동이라고 소독에서 동독 교회를 지금 열심히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활동이 23년간 끊임없이 그 했던 거예요. 그 독일 통일에 이제 밑단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면서, 당신은 가서 이제 북한 간부들, 같은 공산당 출신이니까 제가다가 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먼저, 공산당 이제 간부들 먼저 이제 그 해야 될 거야. 우리 독일 공산당이 나라가 마지막에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중간 간부들이 다 이제 교회 가서 붙은 거예요. 동독은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허용이 돼가지고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희 대표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 간부들이 교회로 다니다 하니까, 교회로 이제 모여오다 하니까 이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화해 장벽이 화해 그 마당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그 장벽이, 권력자와 비권력 중간에 이제 그 장벽이 없어져가지고 독일이 그 피 흘린 싸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북한 선교 이걸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길에 나서지 않으려고 그랬던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명이 이거로구나. 왜? 북한에서 이제 제일 높은 데서 살면서 제 아래까지 다 이제 컨트롤을 제가 해서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사정을 제가 더 잘한다고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과 선교라는 책을 작년도에 썼습니다. 그게 북한과 선교라는 책에 북한을 모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랑 사이가 어떤지,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북한의 노동당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또 북한의 당 간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을 내자 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써가지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안희 목사하고 이제 김정은 목사하고 해서 그 공조를 해서 제가 이제 책을 냈어요. 북한과 선교.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 노희창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소명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명에 확인을 하게 됐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는 이렇게 깊으신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옥같은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북한의 저 동포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그것이 김일성이 그 핸 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서 자유를 찾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바라시는구나. 제가 이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시편 119장 116절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사오니 주여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하는 다윗의 말씀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김일성의 교시도 똑같은 제스였는데 김일성은 인간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벌을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더한 은혜를 주시고 더한 지혜를 주시고 더한 삶을 나은 삶을 주셨는데 정말 제 조언을 비롯해서 북한 우리 주민 백성들 또 여기 와 있는 우리 이제 탈북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고리에서 멀게 살았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반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망명 그 인들과 기독교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탈북민 그 우리 정말 올바른 이제 기독교 목회자들로 해가지고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만들고 우리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이 하는 일은 북한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민들은 북한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몰라요. 어떻게 먹는지 먹을 수 있게끔 먹여줘야 돼요. 씹어서 이렇게 줘야 돼. 공산당 비서들이, 우리 노동당 비서들이 다 이제 원리교양대로 이제 요게 원리다 해가지고 각색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탈북민들 여기 교회 와서 한국 교회 와서 20년, 30년 다녔는데 말씀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 그래.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뼈와 살로 만들어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내 믿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우리 지금 북한 선교 실천연합에서 북한 선교 전문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성경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제 새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북한 선교 훈련 총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저만의 이제 그 북한 선교 훈련을 지금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제가 우리 이제 노동당 식으로 매겨주니까 우리 점에 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니, 쏙쏙 들어오는데 이때까지 무슨 말, 이거 변화를 해줘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가 사실 없던 진리가 갑자기 생겨납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 실천연합에서 딱 이제 채소 골라가지고 저 훈련 주는 사람들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저 밝은 비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의 정체성 찾아주는 사업을 또 이제 하고 있어요. 탈북민의 정체성이라는 우리 탈북민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탈북민 정체성 뭐야? 하게 되면 우리 북한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예요. 여러분, 탈북민 정체성은 여러 가지예요. 탈북민 정체성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왔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기본 정체성일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굶어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잘 살라고 온 거고 중요하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하는 하나님이 복음 통일 사상을 받들고 하나님 선택을 불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그 복음 전사 복음 통일의 그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군대가 병력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탈북민들한테 복음전사들한테 병력은 교회입니다. 무기는 성경입니다. 총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이 이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을 잘 모르다 나니까 북한에 맞는 방법들을 정말 이게 아 탈북민이 이제 수임받는 게 이런 거구나. 이들이 병력이 좀이야 건설이 되고 무기가 지어져서 스스로 찾아서 무기를 내가 내 무기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 내가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총탈이 있어야 되겠구나. 싸움을 하려면 그럼 그 총탈이라는 게 말씀인데 성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찾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이제 북한 선교 탈북민 교회들이 저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탈북민 교회들, 또 정말 그 탈북민들 누구를 만나거든 정체성을 아내부터 물어주시고, 정체성을 모른다 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주길 바라고 기도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교지라고도 하죠. 오늘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으로 불리던 토마스 머튼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저명한 인사가 기도의 세 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1단계는 지적으로 회상하는 기도였죠. 사람에게 기도하듯 대화를 하며 내가 주체가 되어 생각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통찰하는 기도였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중을 고백하는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로 학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기도죠. 온전히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일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를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이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길 원하면서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 아버지께, 능력의 주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내용은 찬양사역자 소박 씨였고요. 이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생은 갈증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마실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은 면하지 못합니다. 이성의 갈증,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아름다움의 갈증, 재물의 갈증.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죠. 또 평안이 없는 인생,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방 아로목에 앉아서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서 밖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것을 보면 깊은 밤을 지내는 평안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의에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재산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천대의 넘과 같더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밑빠진 독이요, 그게 남지를 않고 어디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천대의 넘과 같이 된다. 어떤 사람이 밤낮 구워가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 소위를 살펴서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성한 삶, 보리쌀만 먹는 것입니까? 새빵살이 하는 겁니까? 빚만 지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늘 구차한 손만 내미는 삶이 아니라 네가 자족하기를 배워라. 바울사도 나는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0: 자족하기를 배웠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 올려드린 후에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매주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 오늘도 온성이 고향인 북한이 고향인 한 형제님이 올려드리는 기도로 함께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 장문석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억류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성의 고향인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질 그 역사의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인사드리고요.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새벽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받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편지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너무나 그립고 보고픈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금자 자매님의 편지 함께합니다.
1: 꿈속에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에게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 그리는 내 사랑하는 동생들아, 그동안 잘 있었니?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자매로 언제나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이끌어 하나님의 자매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행복한 나라, 왕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다. 그때 내가 그때 개천교화서에서 어느간의 교화 생활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그리며 살았는지 모르지. 매너대 없이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줄 알고 손꼽아 아들을 그리며 아들의 행여나 빵조박이라도 가지고 엄마 하고 부르며 면회장에서 나를 찾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며 울기도 울었어. 너희들도 단 한 번의 울음도 내밀지 않고 언니가 겨와서에서 그리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창밖을 바라보아도 너희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바람소리만 들려올 뿐. 난 그때 하나님을 정말 몰랐어. 내가 어째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나도 잘 몰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가 있어 살아가는데 난 어찌하여 형제들, 자식들이 면회 한번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날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난 그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단다. 모르겠어. 어째서 하나님께 나도 기도했는지. 그래서인지 허약에 걸려서 죽지도 않고 살아서 5년간의 교화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중국에까지 와서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난 지금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분이시고 그 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 분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 분의 따사로움이 나의 온몸에 퍼져 난 지금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단다. 너희들도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언제나 힘써야 해. 우리 꼭 통일되는 날 다시 만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처럼 그 복음의 자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며 전진하자. 우리 서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매로 살아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심된 자매로 이 언니는 너희들의 이름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한다. 소망의 하나님, 분단의 열사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인생, 북가남의 통일의 복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지금은 중국 땅에서 매일같이 고향 땅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금자자매님이 전하는 오늘의 편지. 이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금자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군대입니다.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일정 나이가 되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민들 또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젊음을 국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국민으로서 인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겠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름을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도 부르셨고 다윗도 부르셨고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각자의 위치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덮여있던 그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한 사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양을 치던 모세에게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또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사 시대였고,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자 이 사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사도 타락하게 됩니다. 사사들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위태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등불과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한 국가의 미래를 맡기시고 또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또 이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자,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새로운 왕을 보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고 막내였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였으며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왕들의 기준, 표본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온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과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을 복되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잃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또한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배 위에서, 누구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동행합니다.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 아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 동네로 보내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또 모세와 사무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잃어버린 우리 북조선을 향해서 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고, 모세도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옥에 갇히게 되고 또는 폭행을 당하기도 할 것이며, 가진말로 비난을 받고 쌓아왔던 평판을 더럽게 여기게 되며, 또한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렵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고난과 핍박들보다 또 염려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뒤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함께 한다는 그런

0: 영광스러운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응답했던 것처럼, 모세가 응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어진 이 고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끄실 것이며 가르치시고 배워주실 것이고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지금의 상황 넉넉히 이기실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 동네로 제자를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북조선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4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으며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종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도 아침까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18도, 목포가 16도, 신의주와 대전, 광주, 부산, 포항이 15도,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대구가 13도, 강계가 12도, 함흥이 10도, 청진 8도, 해산이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춘천과 서울, 대전과 광주가 27도, 개성과 대구가 26도, 강계와 해산,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 여수와 제주가 24도, 부산이 23도, 함흥과 포항이 22도, 신의주 21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넉넉히 부어주실, 넉넉히 승리로 인도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

네,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56장, 새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합찬송가 456장, 새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계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중에 갇혔어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하게 하는 사람.

0: 그들이 있어서 나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영롱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절망감과 억울함, 분노, 위축된 분위기, 의욕 상실하게 하는 환경들, 그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88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욕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어려운 난제 시편이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은 시편 88편입니다. 이 시는 탄식시죠. 그런데 또 다른 탄식시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의 기도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시이고 또 다른 난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시편 109편입니다. 그 109편 그 시는 저주의 시입니다. 그 대적을 향해서 그 복수심이 끌어서 저주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109편을 좀 읽으면 섬찟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이 109편을 그놈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은 시인데 야 이거 신자가 이렇게까지 저주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섬뜩한 내용이 시편 109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읽을까봐 좀 무서운 그게 이제 시편 109편. 그래서 88편하고 109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난해한 시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8편은 침묵의 시편인데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해가 달에 가려워가지고 일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흑암과 혼돈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그런 시인,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탄원시인데 이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1절을

2절에도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매일 부르짖습니다 나오고 13절에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성경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바로 응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 응답이 안 나옵니다. 더 열심히 부르짖어도 더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렇게 끝나는 시가 바로 이 88편입니다. 그래서 탄식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보면은 대개 재난과 흑암과 또 스올 지옥과 무덤과 질병과 곤경과 불의와 감옥과 불안과 압제와 핍박과 순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탄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는 약속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새벽에 밝음으로 이렇게 다른 탄식시는 끝나는데 이 88편 탄식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 여전히 터널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뭐 열심히 기도하면 제각제각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답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 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와. 아니, 더구나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시편 88편이 있는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 제각제각 응답하는 것만 나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나? 나는 뭐 미움받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 88편이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도 마지막까지 그 어둠 속에서 끝나는 이 시편이에요. 마치 그 욥기가 있어서 다행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욥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고난 받잖아요. 그 욥기가 다른 모든 성경들의 균형을 그 한 권이 맞춰주는 것처럼 이 시편 88편이 나머지 모든 시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거다.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1, 2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2절까지는 죽음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면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에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 88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요. 죽은 자, 유령, 무덤, 멸망, 흑암, 이집의 땅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기에는 자기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찬송받으시게 합당한 분,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 공의를 세우시는 분인데 자기의 현재 상황과는 너무 괴리가 돼 있어서 균형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9절 18절에 이렇게 시는 마무리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아, 이 구절 그대로 놓고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욥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했을 때 친구들 다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 다 떠나고 자기 아내조차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나하고 남은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그 다음 문장을
제대로 번역해.

0: 그런데 이 번역이 틀려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요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떠나고 친구가 멀리 떠나고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받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만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알만한 사람 다 떠나버렸다. 그렇게 끝나는 게 오늘 88편의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관계를 안 맺으시고 내 일에 개입을 안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탄식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의 그 어두운 그 터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흑암과 죽음 속에 놓여 결국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 같아요. 하늘 캄캄해서 어둡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죽게 되고 어둠 가운데 묻히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시편 88편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 하나를 붙들고 그 어둠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이 영적인 결함에서 우리를 정화해요. 교만, 영적인 탐욕, 영적인 사치, 분노, 영적인 과식, 영적인 시기심, 나태함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고난 속에서 정화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나 충격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딱 각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만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절망, 어둠 속으로 하강한 단계가 나오고 그러다가 자기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억압된 감정들을 직면하게 되고 거기에서 항복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자신과 다시 재통합되면서 재탄생하면서 참된 자아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욥이 통과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이게 요셉이 통과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모세가 통과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다윗이 통과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그 몬타나에 모였던 분들 대단한 영성가들이 통과했던 영혼의 밤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못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그 단 하나의 줄만 남아도 그 줄을 굳건하게 붙들고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밤을 통과하여 더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88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9의 111번, 서울전화 02-765의 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89장, 새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통합찬송가 489장, 새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시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젠 정말 여름을 향하고 있지요. 오늘이 5월의 네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을 부활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때로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 동일시되는 것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날,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로 그리스도 교회의 첫걸음이 시작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절이죠. 예전색은 붉은색을 쓰게 됩니다. 붉은색은 불과 피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자기 희생, 순교, 감사, 찬양, 기도, 성령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붉은색은 성령 강림절, 또 종교개혁축제, 교회하원당과 기념일 등에 사용하죠.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오늘 주일에 웨슬레이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이의 회심 288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5월 24일인데요. 요한 웨슬레이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이의 19남매 중에 15번째로 1703년 영국 에버드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국교회였던 성공회 목사님으로 에버드 교회 목회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웨슬레는 경건하고 신앙이 독실했던 어머니 밑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1728년에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선행을 하기 위해 힘썼던 웨슬레는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선교사업을 마치고 난 뒤 런던으로 돌아온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밤 올드스게이 거리의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루터의 로마서 강의의 서문을 듣게 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마음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웨슬레는 영국의 전역을 다니며 전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면서도 영적 정열이 있는 특색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그의 전도와 설교에 제동을 걸게 되자 국교회에서 나와서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는 순회 전도할 때 말을 타고 다녔는데 그가 여행한 총 거리는 25만 마일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가 저술하고 번역하고 편집한 책만도 200권이 넘는다고 하네요. 요한 웨슬레는 일생을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1791년 88살의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가 창설한 감리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 중 하나가 됐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이번 주일을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24일 주일에 조지 앵겔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조지 앵겔 선교사님은 호주 장로회 파송으로 한국에 오셨는데 독일 태생으로 스위스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죠. 1900년에 한국에 와서 경상도 지방에서 일하다가 1907년 평양신학교에서 성서 원어를 강의했습니다. 왕길지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했는데 성서 원어를 잘하는 학생만을 제자로 삼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제13대 장로교 총회장을 지내기도 하셨고요. 그 앵겔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인 1939년 5월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에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별세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462년 전인 1564년 5월 27일 종교개혁자로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빈은 프랑스의 신학자로 종교개혁자로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지방 누아용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귀족의 비서 경리로 일한 소시민이었고요. 칼빈은 1523년부터 28년까지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오를랭 부르주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요. 일찍부터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1533년 교회를 초기 사도시대의 순수한 모습으로 복귀시킬 것을 다짐하고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게 되죠. 1535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의 이단에 대한 박해로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해 그곳에서 1536년 복음주의 고전이 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됩니다. 제네바는 그 후 종교개혁파의 중심지로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칼빈은 본래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다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저술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1674년 5월 27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는 빌리그램 한국 전도대회가 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빌리그램 한국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죠. 전도대회는 6월 3일까지 계속됐었는데 대회 첫날 51만 명이 모였고 마지막 날에는 115만 명이 모여 연 인원 334만 명이 모이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를 통해서 4만 4천여 명의 새로운 결신자를 얻게 됐는데 빌리그레암 한국 전도 대회는 여의도 집회뿐만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열린 지방전도대회, 전도학교 등을 개최해 한국교회 부흥을 크게 도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1일 하나님 품에 안기신 빌리 그레한 목사님은 미국의 그리스도교 부흥 목사로 본명이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출생입니다. 플로리다 신학교와 템퍼 위튼 칼리지를 졸업했고 1939년 목사가 돼서 1949년 LA 전도대회 때 많은 군중을 모아 크게 성공함으로 대부흥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적인 부흥 목사로 신문, 방송 등 매스컴과 해외 여행을 통한 전도 사업에 열성을 보여왔고 한국에서도 1973년 5월과 80년 8월 등 여러 차례 복음화 집회를 가졌었죠. 1994년 1월에는 북한에서도 선교 집회를 가졌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8년이 넘었지만 그의 딸 앤 그레함과 아들 프랭크 그레함, 손주 윌 그레함이 뒤를 이어 세계적인 부흥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유명한 부흥 목사 가문이 되겠지요.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3일에 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희년대회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했었는데요. 강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크 그레함이, 통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 집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나라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고쳐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됐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대회 대회가 1973년 5월 30일에 있었습니다.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세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2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지만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생의 광야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서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은혜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밀 아래 참뜻.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밀 아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밀알처럼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밀알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밀알은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밀알은 잎도 아닙니다. 나뭇잎처럼 광합성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시각적 미학도 없습니다. 또한 밀알은 열매도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밀알이 하는 일은 다만 땅에 심겨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알이 때로는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밀알처럼 사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아니요,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영광도 아님을 선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리톤 전기용 씨와 볼쇼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사무엘을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이 말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은 후에 세월이 상당히 흘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12살이었으니까 이제는 한 20대 청년으로 가고 있는데 자랐다는 말은 육체가 성장함과 동시에 사람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성숙해져갔고 성장했다는 얘기죠. 리더십은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는 모든 분야마다 학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꽃꽂이, 학교 공부, 운전, 외국어, 취미생활까지 모든 분야에서 학원이 있는데 자기 학원에만 오면 단기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앞다투어 광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원의 경우는 좀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서울의 한 지하철 광고에 리더십 6개월 완성이라는 어느 학원 광고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런 광고를 담대하게 붙이는 학원은 정말 사자의 심정을 가졌구나. 리더 한 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농사와도 같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에 급조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아니라 6년도 어렵습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열심히 가까워야만 비로소 가을에 추수할 수 있지 봄 여름에 게으르게 놀다가 가을에 옆집 추수하는 거 보고 부랴부랴 벼락치기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정직한 땀을 쏟아부어야 농사가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들지만 제일 고귀한 농사가 사람 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리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결코 대충대충 짧게 급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6일 만에 하셨지만은 사람 만드는 거는 모세 보세요. 80년 만들잖아요. 그렇게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태어나서 성막에 허드렛 일을 하고 오랜 세월을 겸손히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시간이 걸려 준비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 이렇게 시간이 걸리듯이 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울이나 베드로 목회 서신들을 보면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새 신자들을 바로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걸려서 그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은사가 있고 잠재력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빨리 사람을 직분을 주고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먼저 낮은 자리에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의 지도자들을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들을 방문해서 지도자들의 잠재력을 검증한 뒤에 영적인 성장 여부를 검증한 뒤에 임명했죠. 오늘의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아주 한 몇 프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시는 분들은 주의 종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성장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필요한 기본 훈련을 시키셨을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냥 대충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페셜하게 딱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경우는 특별히 동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순간순간 그를 돌보시고 계셨어요. 왜 사무엘의 경우는 특별하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감쌌거든요. 3살 때까지도 어머니가 말씀과 기도로 키웠고 성막의 주의 종의 수업을 받도록 맡겨놓았을 때도 매년 사무엘의 옷을 기도하면서 한땀 한땀 기워서 입히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의 영유아기 사춘기 때 계속해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24시간 그 아이를 커버한 아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특별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뭘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과 친하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도 됩니다. 사무엘은 3살 때부터 부모 떨어져서 컸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옆에 가까이 붙어서 교제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특별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옆에 항상 주님이 특별히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어디 가서 살 것인지 걱정할 게 없어.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은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 지도자의 권

은혜가 있었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힘으로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기업체 사장은 돈으로 직원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지만 영적 지도자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배경도 안 좋고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는 말씀해 주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뱉는 족족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사람.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진짜와 가짜 지도자를 가르는 영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말해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 어눌하고 심플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논리는 그럴싸한데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요,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이 변해요 먼저.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쫙 퍼졌죠.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인데 사무엘을 통해서만은 샘솟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란 뜻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랑 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 충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란 뭐냐?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언어로 전하는 브릿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자 메신저의 일주일 시간 스케줄은 간단합니다. 50%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써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투자해야 되고요. 나머지 50%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신방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변의 말씀을 이 변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그대로 전달시켜서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상황 속으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거룩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때, 이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날 때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의 약점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그는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기도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수지는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채워져야 하듯이 먼저 자기 자신이 늘 채워져야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at Silo.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셨다는 말씀. 이 주황성소가 있는 실로에는 엘리와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특별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여

그들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어요. 절망적인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불같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말씀을 영어로 WORD라고 쓰고, 세상을 WORLD라고 쓰죠. 영어 철자 한자 차이인데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 영적이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세상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주는 돈과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즐겁고 잘 나가도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귀는 자꾸 자기한테 의지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먹여 살려야 자기가 부릴 수가 있는데, 자기한테 의지하지 않고 말씀으로 먹고 살면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설교만 시작되면 졸리죠. 성경책만 필치면 막 딴 생각이 나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파워가 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아모스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땅을 덮으리니 그것은 물을 먹지 못해오는 갈증보다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이 뉴스를 30분 보면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능력이 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오고요. 병든 몸과 마음에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끊지 못하던 죄들이 끊겨져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주 안개처럼 복잡하던 생각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클리어해집니다. 회의를 자꾸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말씀을 읽으면 머리가 명료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부서졌던 마른 뼈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착착 붙었듯이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인생 조각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착착 달라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딘가에 부서진 인생 조각들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붙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 귀한 말씀의 전달자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단순히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의 전달자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사무엘처럼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엔진이 살아있어야 되듯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교회의 심장이거든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을 높이는 말씀, 기도와 성령의 불이 태우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그 교회의 부흥은 절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게 기도예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말씀이 쑥쑥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샴쌍둥이와도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쳐줍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에 불이 있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의 임팩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고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실로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를 위해서 주변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바울도 항상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본인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퓨전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 사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알았더라는 말은 인정했더라. 모두의 눈에 확연히 보여서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가문도 미천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기투표로 된 사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그 시대에 꼭 맞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실 때 형제 중에서 하나를 세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뜨린 천사가 아니고 그 동시대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은 문화를 알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고난을 겪은 그 형제 중에서 한 명을 세워요. 왜? 그래야 사람들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은 하지만 너무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약점과 상처와 실패가 있어서 실망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형제 가운데 하나로 하신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했어. 그 말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좋은 복은 그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 좋은 학원, 좋은 교수님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주일학교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평생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딴 거 보라도 제일 먼저 그걸 기도하세요. 주님,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거 되고 나면은요, 어디 가서 뭘 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지도자를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보내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겸손히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은혜가 교회 전체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는 말.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이,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전국의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전부 다 지파별 이기주의에 가득 차가지고 남이 어찌되든 서로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피 흘리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외세 침략의 속수무책으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300년이 넘던 분열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민족이 이제

0: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것이며 한민족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통일이 돼야 정치적인 통일이 돼요.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대부흥성회가 있고 나서 다윗 왕국이 오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을 때 항상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있으니까 세상도 분열되고 무기력해져요. 국가의 운명이 교회의 영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나라도 하나가 되면서 국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이 바로 그런 민족 대부흥의 시대를 가져올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바로 이런 민족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대부흥의 매개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그의 자격은 학벌도 나이도 지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의 생각과 인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어가 그에게서 흘러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번아웃됩니다.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명이 큰 만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이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적조를 몰아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의 태풍? 그런 거예요. 숨이 콱콱 막히는 마치 미세먼지 가득한 탁한 공간에 정화시키는 하늘의 뭐라고 공기 정화기 같은 거지. 하늘의 생기가 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절망하던 사람이 숨통이 트이고 그와 대화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들어가면 순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와 살아나고 한 시대의 색깔이 한 명의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바뀌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절망의 시대를 살았지만 시대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시대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헬조선 이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민족 부흥의 민족 복음화의 서막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든5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비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 불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 교회 가득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열기가 흘러나갔어. 이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이 민족 부흥에 불길을 붙여서 세계 복음화까지 나가는 우리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열방에게 일어날 큰 부흥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안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양 북부교회 한승일 목사님입니다.
1: 진리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오늘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의 목소리에 도취되는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민초들의 신음과 탄식을 한으로 소리로 듣는 겸비함을 주옵소서. 이념과 지역, 계층과 성별로 찢어진 마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증오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격려를 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꽃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자 작곡가, 지휘자,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1966년 그의 90회 생일이 되기 직전에 노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음악가의

오후 생활을 관찰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다. 확실히 숨 쉬는 것도 편안해 보였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훨씬 더 커진 듯 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름 아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도중 극도로 피곤하고 번민해 좌절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 노력할수록 그 반대의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 해도 그 열매가 도통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누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쉼을 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또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원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에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며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간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 성취하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음과 기도를 통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힘은 쭉 빼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합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가하는데요. 그러면 아들은 아,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을까? 하고 의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다 라고 말해줍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그때도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인생의 경로가 잘못될까봐 걱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눈앞에서 기회가 열리거나 닫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캐서린 우드마샬이 썼듯이 종종 하나님은 우리 면전에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그분이 심으신 곳에서 꽃 피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옳은 길에 있는지 틀린 길에 있는지를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 당신 뒤로 오셔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길을 인도하여 낯설고 혼란스럽지 않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어떤 문을 여셨는지 아니면 닫으셨는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내 인생의 산 소망이라는 이매식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변화받은 한 재소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황 씨라는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등으로 죄를 많이 지어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 잔류 기간을 앞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갔더니 고참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그도 육탄전으로 맞섰지만 그때마다 눅실하게 맞고는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방 안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들의 싸움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그의 피를 닦고 간호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은 마치 불덩이가 날아와 불을 붙이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는 착실한 신자 죄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으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렇게 그가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본 교도소 측에서 3개월을 앞당겨 출소시켜 주었고 그는 집사가 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한 죄수의 마음을 태우고 그로 하여금 영혼 구원 역사에 동참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성령을 받으면 이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기념일이 많았던 한 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분들 또 가까운 분들 챙기시느라 분주한 날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복된 주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 맞고 계십니까? 한동안 방송에서 잘 안 보인다 했는데요.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전도사님이 돼서 나타나신 가수 유열 씨 간증을 들었습니다. 희귀 질환인 폐섬유증으로 두 번의 심정지까지 겪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데요. 의사마저 고비를 말하던 절망의 순간, 기적처럼 폐기증자가 나타나 7시간의 대수술 끝에 깨어났었습니다. 수술 후에 의식을 찾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저한 회개였다고 해요. 죽음 앞에서 보니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 지나온 삶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메모지에.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거다. 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전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간절히 적었던 희망사항 노트에는요, 아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기, 또 아들 축구할 때 운동장에서 응원하기 같은 소박한 일상들이 적혀 있던데요. 우리가 무심히 보내는 오늘의 일상, 누군가는 밤새 눈물로 얻어낸 기적과 같은 하루겠죠?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유열 씨는 기증자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축복이자 기적이며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유열 씨의 목소리로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고요. 담백글스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네, 죽음의 문턱에 섰던 가수 유열 씨 간증 이야기하면서 모닝브레이즈의 문을 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내와 또 어린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아내에겐 사랑을 다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모든 게 감사했다고 적었고요. 아빠랑 축구하는 게 소원이라는 아들에게는 많은 일을 아빠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길 바라고 기도할게 라는 가슴 먹먹한 유언장을 삐뚤삐뚤한 글씨로 남겼더라고요. 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가슴 먹먹한 간증 이야기를 들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조수아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곁에 남아주오. 유열 씨의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기적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배후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누는 이 극동방송에서의 시간도 참 감사하고 은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의무감으로 했던 일상이 내가 하고 싶어서 차지하고 싶었던 희망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감사로 오늘을 시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기타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정실의 연주 찬양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나무가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참 지혜로운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들이 요즘에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점점 많이 줄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일학교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인구가 뭐 어린아이 인구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가. 또 한 가지는 또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리더했는데 지금은 리더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으로 또 애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섭시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서 어렸을 때 칭찬을 받고 자란 자녀는 범죄자가 될 확률이 적어진다. 또 어렸을 때 부모의 터치가 없는 자녀는 범죄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 터치가 뭘까요? 사랑의 표현. 여러분,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듯이 사랑은 고백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래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죠? 우리나라 갑순이 갑돌이처럼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언어가 있다면 참 좋은 언어가 있다면 고마워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그거 같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런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알고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에 80%가 사랑 고백하지 않은 거. 평생을 살면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 거 후회하고 죽는데요. 한국 남자들은 어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예? 네? 해요? 요즘에는 하는데 옛날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입이 안 떨어져. 나 사랑해. 뭘 그걸 말로 해.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뭐 대충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고백해야지 사랑이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참 지혜로운 자녀.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는 참 지혜로운 자녀는 누구일까요?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녀, 어떤 자녀가 정말 지혜로운 자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불효의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왜? 제사 안 지낸다고. 뭐 안 지낸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를 키우다가 하나를 더 낳았대요, 억지로. 왜 낳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 제사 드리기 힘드니까 한 명 더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제사가 상당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 잘하지 말고 언제 잘해라? 살아있을 때 잘해라. 아, 죽어 살았을 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죽으면은 맨날 제사 지낸다고. 고린도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절대 심판을 받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자, 오늘 잠언서에 참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냐. 먼저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미를 없인 여기지 않는 거. 자, 여기에서 부모를 청종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 사랑이라고 바꾸고 싶었어요. 내 부모를 뭐하라? 사랑하라. 내 부모를 뭐하라?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알아서들 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부모는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청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내 낳은 부모를 이런 뜻이 이렇게 돼 있냐면 내게 생명을 준 부모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생명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65년에 한 겨울에 한 여인이 추위에 떨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이를 안고 사우스 웨일즈 언덕을 지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먹구름이 불어오고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뭐 차도 없었고 옷을 가다가 옷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추운데 왜 옷을 벗느냐? 어린아이를 싸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쌌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벗어요.

벗어서 쌉니다. 그래도 추우니까 바지도 벗어서 싸고 다 벗어서 쌌어요. 그리고 얼어 죽었어요. 근데 발견되었을 때는요, 이 여인은 얼어서 죽었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를 살리려고? 아이를 살리려고 죽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추운 겨울에 자기를 살리려고 옷을 다 벗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비석위에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겉옷도 벗었습니다.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추웠어요 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품에서 살아난 이 아이는 나중에 1916년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영국의 최고의 수상이 되어서 만약에 그 부모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이 위대한 인물은 땅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표현은 다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사랑하면 나 꼬집어. 사랑의 표현은 다르겠지만 아빠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상처를 줘. 아니, 사랑의 표현은 다르겠지만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어도 오늘 이 영국 수상 어머니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 아마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상처받았다고, 조금 섭섭해하게 했다고, 조금 엄마가 나를 갖다고, 아빠가 엄마가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고 담싸고 사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를 청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를 경의 여기지 않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자, 22절,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멸철도 그리할지니라. 참 지혜가 어디 나오냐면 부모의 훈계에 있어요. 그 부모의 훈계가 오늘 본문에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의 훈계가 참 진리요. 이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부모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자. 경홀히 여기지 말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한국 사람은 작심 매딜?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말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니까 유튜브 방송을 가끔 들으면서, 알았죠? 부모님을 좀 사랑하고 청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애들도 아빠가 최고라고 그랬어요. 골목에서 우리 애들이 동네 애들이랑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동네에서 어렸을 때 한 6살, 5살, 6살 뭐라고 싸움 붙었냐면 어떤 애가 너 우리 아빠한테 일러? 그러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더 쎄!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가 우리 아빠는 돌도 들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는 차도 들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집도 들어! 결국은 그 아이가 울고 갔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빠가 최고래. 아빠가 최고. 근데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어디를 보내놨더니 아빠는 별로래. 이제 선생님이 최고래. 누구 말만 들을까요? 선생님 말만 들을까. 이제 중고등학교 가니까요. 선생님도 말 안 들고요. 누구 말만 들어요? 친구가 최고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면 또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그냥 그림자와 같은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항상 내 옆에 있어주니까.

항상 나를 사랑해 주니까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경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수기에 내온 실린 글을 갖다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정에 바친 눈물의 수기.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 26살 내가 결혼할 때에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전날. 아버지, 제 결혼식장 오지 마세요.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내가 평상시에 부탁드린 적 없잖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결혼식 날만큼은 아버님 식장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오빠가 여동생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곱추였습니다. 곱추인 아버지를 시댁 식구들과 하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였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곱추인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 속에서 골방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곱추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에 혼자 집에 숨어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결혼식 후에 아버지는 딸에게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딸이 딸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글이었는데요.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내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 교회를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내 부모를 자랑합시다. 내 집안을 자랑합시다. 창피하지 맙시다. 그죠? 어떤 학생이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청소부 아저씨가 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누구야? 그랬더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야, 누군데? 어? 몰라. 지나가는 아저씨인가 봐. 사실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부른다고 창피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 물론 청소년 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철이 들었죠? 철이 들었죠? 내 부모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맞습니까?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신앙의 자유함을 얻어요.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 가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처럼. 링컨이 상원의원 때 더글러스라고 하는 그 상원의원이 링컨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무식하다. 당신의 아버지 구두 닦이지 않냐. 구두 닦이 아들인 주제에 말이야. 말이 맞냐. 뭐 이런 형식으로 몰아붙이죠. 그때 링컨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구두 닦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당신보다 구두 하나는 잘 닦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을 했어요. 구두 하나는 당신 할 줄 있는 게 뭐 있냐. 우리 아버지는 당신보다 구두 하나는 잘 닦는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열등의식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속에.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열등의식. 그것을 하나씩 꺼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나 이것만을 숨기고 살아야지. 나는 어디 출신인데. 나는 어디 뭐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못하는 거예요. 내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를 드러내서 공개할 때.

뭐가 무서워서? 이 나이에 무서운 게 뭐 있어? 그죠? 예? 당당하게, 멋지게, 이렇게 내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또 내 모습을, 내 어렸을 시절을 갖다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 자녀입니다. 자면서에서 말하는 참 지혜로운 자녀는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의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인 어미를 기쁘게 할 지니라. 아멘. 자,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노인이 되면은요, 삼고, 세 가지 고통이 있대요. 첫째는 물질의 고통. 은퇴하게 되고, 물질을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벌어놓은 돈 갖고 사는데, 벌어놓은 게 많이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예, 그 삼고에 시달려요. 물질의 고통. 두 번째로는요, 건강. 건강의 고통. 건강이,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그죠? 나이 들면 다 아파지죠? 왜 아플까요? 늙어서 아파요. 뭐 아프다고요? 병원에 갔어요, 제가. 아니, 너 왜 이렇게 아프냐고, 이런 데가. 난 평생 안 아플 줄 알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늙어서 그래요. 누가 그걸 몰라? 늙어서 그런 거예요, 맞죠? 많이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옆 사람이랑 물어봐요. 혹시 몇 년식이신가요? 몇 년식이에요, 여러분? 네? 오래됐죠? 자동차도 10년만 넘어도 덜덜덜 거리는데, 수십 년 썼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여기저기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어요. 고독, 혼자 되기도 하고.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어디에 빨리 가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고통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아, 나이가 들면 외롭구나. 또, 뭐가 그렇게 섭섭해? 또, 먹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많어? 또, 몸에는 또 냄새가 나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랑 잤어요. 한 방에서 꼭. 네? 제 동생은 할머니 냄새 난다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나는 할머니 손잡고 잤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이뻐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할머니 등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 사랑, 할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죠? 가장 효자는요, 빨리 아들 하나 낳아서 손주 안겨주는 것도 효전질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기쁘게 해드리라, 라고 하는,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자. 제가 군 생활할 때, 제비울교회라고 다녔어요. 제비울교회. 그때 정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저녁에는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총각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됐어요. 그 구역이, 마을에 있어요, 마을. 교회 안에 구역이 아니라, 부대 안이 아니라, 마을. 마을에. 저희 구역, 제가 구역장인데, 구역 직구 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어디 살았냐면은요, 혼자 집 짓고 살았어요. 아주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같은 걸 짓고 살았는데, 구역예배 가면은요, 갈 때마다 사진을 꺼내죠. 고급 액자. 그러면은 아들, 며느리, 손주들, 가족 사진 착 널리고 볼 때마다 자랑을 해요. 늘 볼 때마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외롭게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0: 그 집에서 수표가 많이 나왔대요, 수표. 뭐가 나왔다고요? 누가 보내준 거? 아들, 며느리 다 미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너무 사진은 이쁘더라고. 내 아들이 갖다 준 돈을 갖다가 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쓸 줄도 몰라. 네? 그러면서 앞에 텃밭에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죠. 물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다른 데로 또 이제 부대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만 들었는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갈 때마다 뭘 보여줘요? 사진을 보여주면은 너무너무 이쁜 사진이에요. 칼라 사진. 앨범. 통으로 된 앨범 있죠? 요즘에 결혼식 앨범처럼 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은 그렇게 돈만 보내주고 사진만 보내주면 뭐 하냐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만져드리고 한 번이라도 밥 같이 먹고 최고의 효도는 전도고 주일날 힘들어도 모시고 오고 이런 것이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글도 읽을지 모르셨어요. 그러나 항상 교회 와서 앉아계셨고 또 일어설 때는 일어서 계셨고 그러셨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자꾸 찾아뵙고 또 그분께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만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천국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모님 이름으로 또 예물도 드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이렇게 부모님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일천번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모습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지혜로운 자녀가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경의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 훈계를 갖다가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리자? 즐겁게 해드리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있었대요. 고려장. 고려장 알죠? 배고픈 시절에 고려시대 때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갖다가 데리고 어디 갔다 갖다 버리고 와요? 산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데 정말 힘들 때에 어느 아들이 나이 많은 어머니를 갖다가 지게에다가 이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려장 시키려고. 근데 어머니는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꺾어. 사잖아요, 나뭇가지. 꺾어. 꺾어가지고 잘라서 버리고.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 버려두고 너 집에 돌아갈 텐데, 길이 너무 험한다. 길 잊어버릴까 봐서 뭐 보고 가라고. 나무 끝까지 꺾어진 거 보고 집에 찾아가라고.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다가 잘 생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입 닦지 말고, 알았죠? 고르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그러지 말고, 해봐요. 고르반 하지 말고, 더 크게 고르반 하지 말고. 고르반이 뭔지 알죠? 네. 고르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고통에서 해결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이라면 하혈하는 피를 쏟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의원에게 다니면서 그 자기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병은 더 중해졌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야,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신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셨대. 그러자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 해결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 더군다나 자기는 여인으로서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요. 근데 여기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몸의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돼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여러 사람이 미는데 누가 댔겠죠? 아니다. 방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선생님,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골생겼던 여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도 안 낫는데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내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발랐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평안한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언제든지 이 고통은 내게 잠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결받는가? 저는 이것이 먼 훗날 다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와서 해결받아야지 아니면 무슨 요즘 교회는 부흥집회를 안 해. 부흥집회 하면 해결받아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고통, 아픔,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